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늘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늘 아내가 집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집에 오면 맨날 노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불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루라도 좋으니까 아내의 몸과 내 몸이 바뀌고 역할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로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정말 자기가 아내의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막 깨웁니다. 애들이 막 안일을 하는 거 억지로 깨워가지고 씻게 만들고 아침 식탁을 잘 준비해가지고 남편과 애들을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식사 잘하게 하고 애들 또 점심 도시락 잘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을 이제 학교까지 또 차로 태워다가 또 보내줍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빨래를 다 밀린 빨래를 다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저녁거리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김에 또 드라이클리닝 또 하기 위해 세탁소도 들려가지고 이제는 마트에 들려서 저녁 창거리를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막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바로 또 2시가 돼가지고 애들도 픽업할 시간이네요. 정신없이 또 애들 데리러 가서 픽업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또 애들이 숙제가 뭐냐고 물어본 다음에 숙제도 도와주고 애들 먹을 간식거리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빨래한 것도 이제 또 이 그 서랍에다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저녁 식사를 또 이제 맛있게 준비했더니 이제 남편도 돌아오고 애들도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엌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애들 또 양치질 시키고 씻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겨우 파김치가 돼가지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아내 역할이 힘들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해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다시 남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소원 다시 들어주마. 그런데 9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다. 네가 임신 중이란다. 그랬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얘기입니다. 이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없어요. 제사장은 아들이 있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후손들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 때에서 끝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강구하는 거죠. 꼭 아들을 달라고, 꼭 아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날 이 제사드리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사람이 이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는 뭐고 막상 또 허락하신다니까 또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꼭 우리들 모습 같지 않은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일이 나오죠. 열심히 기도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발 좀 내보내달라고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 꼭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쪼르르 나가서 탁.

열어 이렇게 봤더니 삐꿈을 봤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으면 문을 열어줄 것이지 그냥 너무 놀랬는지 어쨌든 탁 닫고 또 도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금 베드로 사도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나 이구동성으로 네가 미쳤도다. 참 이거 웃지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이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줬는데 속 터질 일이네요. 그래도 자꾸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네가 헛것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사가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수고로 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한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치려고 합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니들 실력을 해놔라고 그랬니? 내가 해주겠다는데. 근데 자기가 마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네가 벙어리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이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앙을 표현하면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듯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나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이 별로 감흥이 안 오죠. 감동이 안 오죠. 세상에서 큰 자는요. 나보다 큰 자가 나타나면 난 또 작은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주 앞에 큰 자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큰 자는 누가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네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겸손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큰 자가 돼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다스릴 수 있어요. 큰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몇 명이나 하나님께 인도하셨는지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 인도하셨는지요? 그래도 내 가정에 맡겨준 자녀만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죠. 다른 사람 구원시킨다면 내 자녀들은 내 가족은 다 지옥 보낸다면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고 가족이 안 믿으면 정말 대속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엔 맥코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분의 책 A Glimpse of Eternity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게 어느 자유사상가가 다녀온 천국과 지옥 이분이 26살 때 아프리카의 그 모리셔스라고 하는 해안에서 이분은 자유사상가란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무신론자예요. 세상 쾌락을 쫓고 하나님은 없다. 그딴 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26살 때 세상 쾌락을 쫓아서 이 밤중에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 맹독성, 독이 엄청난 이 상자 해파리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몇 분 동안 죽었느냐? 의학적으로 20분 동안 죽었어요. 그런데 20분 동안 분명히 죽었는데 20분 후에 살아났어요. 이 20분 동안 이안이라는 사람은 천국, 이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먼저 지옥을 먼저 갔어요. 지옥은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깜한 세계, 고통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그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르는 이 이엔에게, 이엔 메코맥에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들려서 보여주면서 보내줬대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정확하게 그 눈에 보여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세계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받은 사명은, 다시 살아난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들에게 전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간증하며 다니고 이 사람의 그런 그 천국 다녀온, 지옥을 다녀온 그 경험을 더 퍼펙트 웨이브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명,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을,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이유예요.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도저히 불가능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를 낳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는지, 우리도 불가능한 문제가 많아서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언제 구원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언제 구원하셨나요? 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죄 짓고 있을 때 구원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착하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로 그야말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그것으로 은혜로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지금 사가랴 당시에는 제사장이 한 2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2만 명이 제사를 1년에 딱 두 번 정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1년에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다 뽑히면 또 다시 돌아가면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가 되는데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수에서 분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나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 하나는 사역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냐고요? 일하라고, 주님의 일하라고, 주님 잘 섬기라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이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을 드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잘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내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시죠. 우리가 알았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떠나지 마세요. 힘들다고 버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남한테 넘겨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줄 때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면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가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우리 때는 한문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한문을 절대로 못 배웠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쳐줘서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이게 뭐죠? 사람의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무를,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진인사 대천명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몰라라 하고 내가 예배자의 삶도 제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자의 삶도 제대로 안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스포일 브레처럼 버릇없는 아이처럼 가다듬지 않은 성숙지 못한 모습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보면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애는 못 낳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제사장 가문이 끝날 판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야 이것도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막혔어. 이제는 갈 데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나 봐. 끄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계속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EM 처치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불가능한 거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 제대로 서서
정말 우리 퍼스트 제너리스에 가면 세컨드 제너리스 되도록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이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오늘 현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옆에 있는 데이케 센터도 주셔서 자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잘 만들고 이제 또 좋은 또 우리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이제 지금 이 교회가 2세를 중심으로 한 멀티 에트닉 처치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한인 교회들은 멀티 에트닉 처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인 2세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그런 민족들도 포용하는 그런 교회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 2세, 3세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뿌리받고 서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분명히 낳아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사가랴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기 알리오란 말은 기노스크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지만 이것은 본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알리오, 야다. 이거는 뭐냐면 경험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리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안 일어날 겁니다. 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표현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자기 실력으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그때도 물론 그냥 예 하고 받았지만 사실상 자기 아내는 65세가 되어서 경수가 이미 끊긴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99세 때 또 자기 아내는 89세 때 또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결국 뭘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려? 어떻게 내 품에 아들을 안으려? 이 얘기겠죠. 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에다 갖다 놨어요. 저들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나요? 40일 동안 열심히 불평을 했습니다.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가나안을 니들 실력으로 니들 전쟁 실력으로 점령하라고 그랬니? 내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메뚜기 같대요. 그래서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 은혜로 죽였다는데 자기들이 실력으로 마치 하는 것이냐? 메뚜기 같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초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게 뭐였죠? 9개월 동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말이 그렇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백성들이 앞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오는데 축복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벌써 불신앙의 말을 뱉었는데 나와서 무슨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찬양과 원망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하는 데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공부하면서 이 다윗의 그런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었을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가 계속해서 9개월 동안 방정맞게 입을 돌리면서 그게 될까? 나이가 먹어서 안 될 거야? 임신을 했어도 유산할 거야? 아마 그 방정맞은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입을 너는 닫고 있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벙어리 되게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도 부정의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들이 비수같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찌르고 사랑하는 친구, 내 주변 사람을 찌르는 그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만 꼭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요셉,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은요 극명한 차이가 나와요. 사가랴는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은혜의 신앙이에요.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면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그거는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잉태가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추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택했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인가요? 잉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아를 주면 그 메시아가 나를 보호하겠지. 설마 죽게 하겠습니까?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부닥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계속 감사의 찬양이 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사람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만의 문제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기독교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으로 대접받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천주교에서는 뭐 김수관 주교형이나 뭐 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본을 보였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누구도 그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3번째 강의 믿음의 본을 전해주십니다.
1: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본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이 되어라 이런 말도 많이들 하고 있죠. 특히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목사는 교인과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목사니까 교인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생각한 리더십이란 게 그런 겁니다. 본을 보여서 따라오도록 하라. 그걸 리더십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가 뭔가 좀 잘못한 게 보이고 또 기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는가 또 이러가.

겁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자식이나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어요. 목사도 어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또 부모도 가르치는 이제 입장에 있고, 교사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믿고 따라오고 또 그대로 따르고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어떤 본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현실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으로 대접받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천주교에서는 뭐 김수관 주교형이나 뭐 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을 보였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야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꼭 그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전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그게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 같은 목사가 눈앞에서 어떤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대로 본받아서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대로 본받으려면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단편으로는 야, 저 사람 목사 같은 목사야 이런 칭찬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 또 본받으라 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가지고 믿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완벽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내 행동은 이만큼 괜찮은 거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 행동을 내세우면서 이익을 본받아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믿음의 행동이야. 너희는 이렇게 본받아서 이처럼 따라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또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다 해놓고 너희는 또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상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으면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은 예수를 본받다 가면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그 바울이 본받은 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본받았다 분명히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에게 드러난 예수를 본받은 그 모습 그게 뭐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이제 받았죠. 그걸 보면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았어. 그게 본받은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고난 받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고난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고난 받았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뭐 막 매 맞고 뭐 십자가에 죽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 바울은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 했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방식, 그리고 살았던 삶의 방향, 그대로 바울은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살았던 삶의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방향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은 그걸 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울의 삶의 방식도 삶의 방향도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성취해서 위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게 바울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서 성취되는 걸 원하는 삶.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게 예수님의 삶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어진 걸 바울은 본받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행동을 보고 따라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삶 방식과 방향.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절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 이건 막 교회를 회방을 하고 막 핍박하는 그런 무리를 지금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은 막 기독교 반대파 막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주장하냐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 실천해야 돼.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할례를 주장했죠. 바울은 바로 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심하죠. 심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주장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 율법을 얘기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된 거야. 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른다 얘기입니다. 뭐가 십자가의 원수된 것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 입장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할례 행하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원수냐? 우리 복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죠.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 3차 담화 발표하면서 그 앞부분에 얘기하는 게 난 잘못 없고 왜냐하면 내가 뭐 돈 챙긴 것도 없고 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더 이제 막 화딱지 침을 오른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이 없어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진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오면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또 뭐 최순실 문제가 있긴 했지만 내가 챙긴 건 없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런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결국 내가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하고 이런 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십자가 원수야? 그게 더 신이 살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 생각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증거돼야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이 믿음째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못 박아 얘기한다는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도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고 실천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란 얘기예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들이에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다. 그걸 히브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병고침 받았다거나 뭐 그럴 때 실천이나 행함 보였다고 해서 영광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 받은 사람이 당장 그 뭐 병에서 고침 받았다. 그것 때문에 영광의 나라가 믿어져.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처럼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실상과 증거가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뭐냐는 것이에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 드러나오는 행함이 뭐냐? 착한 일이냐?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바란다, 소망한다, 그게 증거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그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흔들림이 없다. 난 그걸로 감사해. 그게 내 기쁨이야. 그게 믿음에 의한 행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연히. 세상 영광보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 이게 더 내게 큰 영광이야. 그걸 믿고 있다면 자연히 세상 영광에는 미련을 두지를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지,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계산과 의도적인 실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믿음의 행함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이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걸 통해 자기를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게 바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우리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 실천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 실천은 예수님에게 나왔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뭐 믿음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나와진 게 실천이 뭐냐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실천이 예수님에게 나왔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실천이 본받으면 나와져야 되겠죠. 전혀 그런 건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한 그런 실천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행동, 그걸 본받아 실천해.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실천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복음서를 봐보세요. 보면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실천이 보이는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삶 모습은 얘기한 대로 삶의 방식, 삶 방향,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않았구나. 힘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몰려오는 모든 사람 다 물리치면서 다 쫓아내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자기 무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구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었고 온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봤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시려면 그걸 본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었느냐. 그걸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잘 갔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정치를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자 한다면요, 자연 있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본받고자 할 때, 야, 안 되네? 나중에 좀 할까? 내일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방향을 받고 본받고자 했다면은 그 안 되는 가운데에서,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나는 결국 내, 날 위한 삶, 그걸 포기하지 못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과 같은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실체를 봐요. 내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로 나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명이 확정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을 자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가 뭔가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행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게 큰 문제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과 실천, 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모범이 된 실천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의 본이 뭐냐면요. 도덕적 어떤 실천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나타내야 될 믿음의 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말씀의 세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고 실상입니다. 믿음이 자리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그 얘기들을 보면은 바울이 참 그 답답해 하고 있는 그런 그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 구절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게 좀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뭔 게임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딴 게 뭐가 아니냐 그거예요. 오직 그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너희 가운데 있는데 왜 십자가 사건 말고 다른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게예요. 십자가 증거인데 그 다른 게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실행함.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나에겐 이런 실천이 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아,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내가 실천에는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걸 바울은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생생하게 너에게 있는데 왜 다른 걸 봐? 그걸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 사건 거기에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변화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실천하는 이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때때로 그럴걸요? 아니, 바울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왜 너희를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냐? 확고한 사실이냐?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내가 죄에서 건진받게 되고 죄가 용서되면서 구원받는 그것도 사실이냐? 그 구원의 문제까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문제까지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누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믿음을 자기에게서 내가 뭔가 조금 달라지게 조금 더 낫게 행동하는 거기에서 찾고 확인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할 일을 얘기하고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그만큼 아프게 했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십자가만이 전부였다. 그 뜻이죠. 십자가만이 전부였다. 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은 늘 엉뚱한 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데로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내 어떤 관심, 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나에게로 관심이 향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 믿음 보여줄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증거가 되겠노? 늘 그런 궁리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본받은 바울과 다른 방향에 있는 겁니다. 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늘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 보시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 세상의 직장 생활을 뭐 생각하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일은 내 이름, 내 영광을 추구한 일, 그 자체를 땅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걸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꾸짖었어요. 그 사람의 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죽지 못하게 못 죽습니다. 항변한 그 자체를 사람의 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말린 건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예수가 죽어버리면은 집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나는 뭐냐는 것이죠. 닥쳤던 집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말. 난 뭐예요? 그게 항변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다. 바울이 율법을 말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율법 실천을 얘기하고 할 일을 얘기하고 뭐 이런 속셈이 늘 자기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 것이죠. 그걸 어떤 자기 성취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걸 땅의 일로 말합니다. 땅의 일이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만이 되는 것이죠. 왜 그게 죄입니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사탄의 십자가의 원수 말하는데도 난 믿음이 있어.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로 가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 살지 않으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본받자게 했을 때 아, 내 죄가 이것이었구나. 날 위해 산, 내 이름을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추구했던 이것이 내 죄였구나. 그걸 분명히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행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너희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는가 그걸 봐라 그 말이에요. 할례 율법 얘기한 것이 그게 믿음을 보란 얘기예요. 그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십자가 원수다. 그걸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자기 행위에 집착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하신다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바라보시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아, 내 믿음 가짜였다. 다 발각이 돼요. 늘 내 이름과 영광을 추구했던 나. 나 이건 믿음을 산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걸 봤을 때 그 언약이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언약의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기쁨이며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지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의 증거로 자리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 그런 고백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끌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몸적인 사람 데려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보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이 있는 그 자리로 끌어가요. 그렇게 우리 이끌려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이죠. 성경에 등장 인물도 예배가 아닙니다. 다 모두가 믿음이 이끌려 살았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인물도 우리가 본받을 건 없어요. 흔히 그 뭐 욥의 인내를 본받자 이런 말도 그 많이 하는데 욥이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인내하자 그게 본받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실제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아 고난 받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 얘기도 욥이 인내했잖아. 너희도 본받아 인내해. 뭐 이렇게도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내용은 선지자들을 본받아 가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참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꼭 참았다. 힘들어 꼭 참았다.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뚝대고 자기 똥꼬집으로 막 나 이거 말씀 전할 거야 막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나 약속을 선지자 먼저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서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선지의 말을 받지 않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믿다 말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오래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선지자 본받아가지고 오래 참 복받겠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가 때로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이 있다. 그날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는 거예요. 그날이 있으니까.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욥의 인내가 나오죠.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왜 고난 받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참았죠. 욥의 인내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온갖 자연현상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 이렇게 물잖아요. 막 비 내린 거 이유를 알아? 막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은 뭐냐면 자기가 정당하다. 정당한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어. 이걸 욥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욥이 자기 정당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난 정당하고 정당하 이거 문제가 아니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다. 그 믿음이 인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 나는 나의 정당만 나는 늘 고집했습니다. 이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으면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완성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이 돼야 돼. 의미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루실 영광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 사도들이 그 길로 갔어요. 우린 그걸 본으로 삼으면 돼요. 아, 사도가 이 길로 갔구나.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면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그 길로만 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본이 되는 것이니까. 뭐 다른 할 말 뭐 없는 겁니다. 사도가 얘기한 본받으라. 그 의미를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예수께 두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불의함이 다 보입니다.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붙들려 있는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그 나라, 그 나를 소망하면서 오래 참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눈을 뜨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부자이건 어떤 권력가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1: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9번째 시간.

0: 1907년 1월 대구는 예사롭지 않았다. 평양에서 일고 있는 부흥의 바람을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바람이 새로운 기운이라는 것을 대구 성도들은 알 수 있었다.
1: 1907년 2월 대구에서도 평양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평양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은 대구에서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엔 조사, 집사, 주일학교 반사들이 참여를 하였죠. 그들은 1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벌어진 기적을 대망하면서 그들도 2월에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0: 같은 시기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한다. 대구의 부흥운동은 본격적인 외국운동이 되었고 민족 자립을 위한 민중운동으로 자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0: 마 들었나? 평양에서 난리가 안 났더랬나?
1: 아, 무슨 난린데? 또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뻔했나?
0: 그래, 니는 무식한 가시나 봤나? 니는 귀구녕도 안 들고 사나? 평양에 있는 장대윤인가 뭔가 하는 교회가 말이다. 뒤집혀졌다, 나나.
1: 와, 무너졌나? 아이, 사람들이 그래 많이 죽었나?
0: 이래 무식해가 왜 외놈들과 싸워 이기노? 니는 내 말 잘 듣거래. 그런 난리가 아니라 성령인지 뭔지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나노.
1: 울고불고, 아이, 와 그러는데 누가 때렸나?
0: 아이고, 참말로 이리 답답해가 원. 아이고, 니 머리통에 뭐가 들었노?
1: 와, 내 머리 갖고 그러는데 내 잘 모르는 까네 그러는 것 아니노? 뭔데? 에이, 궁금하다. 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응? 퍼덕 말해보리.
0: 그러면 잘 듣거래. 성령님이 교회당에 와가 사람들 마음속을 확 들어가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다 안 하나. 그래가 그 사람들이 그간 지은 죄를

0: 나도 사람들이 맹숭맹숭한 게 꼭 병든 담배 키로였는데 이제 우리도 교회당을 일신해야 한다 안 합니까?
1: 거마, 그 새벌도 당김에 뽑는다고 퍼뜩 준비를 합시다. 어떤겨? 예?
2: 그래 합시다.
1: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예. 아주 목사님, 우리도 부흥 사경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겨.
0: 선교사님들도 이번 일에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생각을 했는겨? 말씀 좀 해보이소.
3: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양은 지금 매우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1: 아, 여도 그 성령께서 올 것 아닌겨? 막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마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그런겨?
3: 아,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평양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있는 대구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뭐 잘된 것 아닌겨? 사람들도 입만 열면 평양 얘기만 하는데 이참에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합시다.
3: 아, 그러나 그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0: 아니 그것도 무슨 말인겨?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요.
3: 평양에서 그런 기적들이 있기까지에는 그들은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 우리도 그런 기적을 바란다면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0: 그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대구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 모르긴 몰라도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깁니다.

0: 대구에는 2월에 부흥상영회가 있었는데 1월 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구에 있는 성도 모두가 기도로 매일같이 모여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부흥상영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게 되죠.
1: 겉바라, 내 뭐라 했나? 우리 대구 사람들은 한번 하면 한다 안 했나? 이래 많이 모여가 기도하는 것을 봤노? 넨 이럴 줄 알았대.
2: 그래 말이다. 내는 참말로 기대가 된다 안 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 확 다 뒤집어지면 좋겠다. 안 그렇노?
1: 그걸 말이라고 하노? 두 말하면 잔소리 입만 아프제. 자자,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네 더 열심히 기도하자.
2: 아무 아무. 자야, 퍼드 교회당에 가자.
3: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선,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은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구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지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이라도 칠 듯이 그렇게 교회를 등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나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입니다.

웨슬리는 전도의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내야 하듯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탁이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언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에서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3: 제9장 아더롤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베사다 곧 함모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혈을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서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립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더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거울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더롤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너는 모르드개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수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0: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의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2: 욥기 1장. 우수당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단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거섯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더 9장에서 욥기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나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심고 거두며 살아갑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이제 6장 5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54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 또한 주의 성찬의 제정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취해야 할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바로 그들 앞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앞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피는 생명의 상징임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 그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 위대한 원리, 즉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는 원리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매우 친밀한 방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이라. 이제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만찬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에 다른 또 강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기에 이것을 먹는 순간 화체가 일어난다. 즉 그 떡 조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덩어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잘못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교에서처럼 공제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떡으로서 떡과 함께 떡 안에서 떡을 통하여 그리고 떡 아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즈빙글리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즈빙글리는 이것이 영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스위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상징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지 거기에 뭐 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도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두 개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칼빈이 해석한 것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이다에 강조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라. 즉 개혁주의 신앙은 늘 그것에 강조하고 있으며 초대교회도 그것에 강조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떡은 떡이며 또 항상 떡일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포도주는 항상 포도주일 뿐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강조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때문에 하나의 의식 이상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의 입에 떡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한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주의 만찬을 집행할 때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단순한 쓸데없는 의식 또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밀접하고 실제적인 교제는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의 초반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읽었던 것,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59절로 6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제 분명한 반응과 의견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문자적으로 그분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육체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문자적인 그분의 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의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잔 속에 포도주,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포도주의 맛,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쓴 잔을 참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달콤하다고, 예, 예수님의 피는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목사로서 성도들과 성찬을 나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이 말씀을 들려주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본문에는 누구든지 오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이어지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무리 중에는 그 당시 저기를 품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열두 제자 위에도 임명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은 이때 돌아서서 떠나가는 거죠.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생에 너무도 놀라운 진술이죠.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신도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대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69절로 71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찰어라.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겐 또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죠.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사건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저자 요한의 일상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장소라든가 시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분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들은 4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0월 정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태복음 15장, 18장,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이 아마도 요 요한복음 7장에 일어난 일들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1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범위를 갈릴리로 제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던 것은 그곳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천국 시간표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을 보게 되는데 그 6개월로 접어드는 거예요. 요한이 이 기간에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폭풍우가 그리스도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폭풍우는 그 모든 광포를 몰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그 폭풍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에게 보다도 주님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은 그분을 모욕했고 그분에게 여태 말해왔던 것보다 가장 나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죠.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분의 방법을 포기하시고 초막절 때였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이제 그와 같은 명절이 되면 당대인들은 1년 남자들은 이런 명절 때 그러니까 뭐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럴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년에 세 번 정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모이신 거죠. 주님께서는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큰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그들은 광야 여행 동안 장막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장막 혹은 초막을 치고 있다 해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그들은 특별한 야영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상에다 숙소를 정하고 쳤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70마리의 소들이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전에는 물을 부었는데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바다에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배의 물을 부었던 겁니다. 그들은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성전에다가 부었는데 이 절기 동안 그들은 질서정연한 횃불의 행렬로 성전 안뜰을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밤에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음을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모든 절기들은 초막절만 제외하고는 모두 완성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의 큰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이해만 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7장 3절 5절 말씀을 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지요, 요셉, 시몬, 유다 이렇습니다. 주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고 그분의 형제 유다는 아마도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훨씬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그렇게 나타내려면 예루살렘 중앙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자고요.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충고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충고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분 자신의 마음에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때가 자기의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명확한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래요. 주님께서는 절기 때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극적인 것이나 그들이 그분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뭐 제자들이라든가 동생들이라든가 뭐 주님께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대중의 호의를 얻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어라.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방법에 따라 모든 일들을 움직여가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 말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7장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3: 영어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죠. 근데 그 영어 알파벳이 전부 몇 장고 하면 26자입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몇 장고 하면 22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렇게 친숙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몇 자인지도 잘 모르지요. 근데 히브리 그 알파벳은 22자예요. 영어는 몇 자라고요? 예, 영어는 26자. 히브리어는 22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전체가 22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각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그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이 10절인데 10절이 영어로 치면 A로 시작을 하고 11절은 B로 시작하고 12절은 C로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은 영어의 Z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현모양처가 있죠. 현모양처나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 현모양처를 아내로 두고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못된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아내를 두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무엇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 이거죠.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려면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미 늦었고 결혼 안 한 우리 총각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정말 현숙하고 현모양처인 그런 여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인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게는 크게 일곱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잘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현모양처, 현숙한 인이 되려면 당연히 그래야죠. 인물이 아무리 예쁘고 사회적인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남편에게 못되게 구는 여자는 절대로 현모양처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잘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대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면 그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뼈가 여러분 이 썩어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여자와 살면 이제 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불행을 이제 감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와 살 바에는 사실은 안 사는 게 낫지요. 그렇죠? 왜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까? 안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맨날 다투고 아내에게 시달릴 바에야 그냥 움막에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이 19절에도 보시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해가 되죠? 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못된 여자랑 산 것보다는 정말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게 100번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결국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못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결국 하는 것이 좋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소크라테스처럼 이런 철학자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어놓으면 여러분 인생도 재미없어져요. 철학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술집에 가서 캬 하면서 인생이 어떻고 저렇고 개똥철학 맨날 피는 거예요.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줘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결국 그 행복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면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머슴부리듯이 삐면 자기도 결국은 그냥 뭐 종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왕과 왕비처럼 사느냐 아니면 그냥 종들처럼 머슴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하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누리느냐? 아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9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9절을 보시면 옷감 짜는 일을 하고 24절을 보시면 또 옷 만드는 일까지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옷감 짜는 일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옷감을 가지고 옷 만드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내다 파는 장사까지도 이 여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하고요. 또 밭을 사는 일까지 이 여자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이제 조금 이따 가려고 그럽니다. 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숙부모님입니다. 여성 사업가예요. 농사 짓지, 옷감 짜지, 그리고 가정도 여러분 잘 돌봐요. 이 사람이 일만 잘하는 게

0: 아니라 가정일도 너무너무 잘 돌봅니다. 14절을 보시면 멀리서 물건도 사오잖아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장에 가서 물건을 사놓은 거예요. 쇼핑 봐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도 준비합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면, 또 집안 식구들 옷도 잘 입히고.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어든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안일 돌보랴 일하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이 여자가 다 감당을 해요. 그만큼 이 여자가 부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럼 이 사람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저절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공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공직. 아까 읽은 우리 23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마을의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공직을 가지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바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승계까지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여자인 거죠. 한숨을 쉬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네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 여자 못지않게 집안 살림하면서 일하는 그런 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살림은 살림대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챙겨주고 아이들 보내고 또 직장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들 챙기고 이러는 부인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 여성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불쌍하죠. 참 보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가정 살림도 잘하고 또 일도 유능하게 잘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늦잠 자고 게을러가지고는 절대로 이 여자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이게 이런 일대로 해야 되고 집에 와서 살림돼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나 부지런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또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꾸밀 줄도 알아요. 뭐 일만 하니까 막 그냥 꾸미는 거는 못하는 것 같죠? 이 여자분이 꾸미는 것도 진짜 잘해요. 자, 23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불 짓고 또 세마포, 자색옷, 이건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멋진 옷이다 이 말이죠. 그런 옷도 이렇게 해입고 아주 멋도 낼 줄 아는 그러한 부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농사를 치우려면 아닌 게 아니라 힘도 있어야 되고 좀 터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여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꾸밀 때는 정말 멋지게 여성답게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러분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여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꾸며야 하는 것이죠. 꾸미지 않고서도 그냥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안 되고 이제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계속 꾸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잘 꾸며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다니고 하다가 일단 결혼을 하고 자식 한 둘 놓고 하면 이제 몸매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 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여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지나쳤나요? 네, 그 맞는 말이잖아요. 여자는 한해 꾸며야 돼. 우리 교회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진기대 모임님만 하더라도 여러분 90이 넘은 할머니세요. 근데 교회 때는 아름답게 꾸미고 오시거든요.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여자라서. 근데 여자가 꾸미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아줌마고 할머니일 뿐이에요. 여자라면 꾸며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His Knees, Her Kne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남편의 요구, 아내의 요구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내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ttractive한 아내를 남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꾸며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원해요. 결혼한 남자들 중에 간혹 바람을 피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피느냐? 뭐 모든 이유가 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녀 여성들은 아름답게 꾸며 나오거든요. 또 일 끝나고 술집에 가면 술집 아가씨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봤던 자기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펑퍼짐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바람을 피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하여간에 여자로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남편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어머니가 안 꾸미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아이들도 싫어해요. 엄마가 예쁘게 꾸미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에 나오실 때 보니까 다들 입에 잘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꾸미셔야 되는데, 근데 꾸밀 때는요, 나이에 맞게 꾸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이에 안 맞게 꾸미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는 60이 다 됐는데 하고 다니는 거는 20, 30대처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대는 20대답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40대는 40대답게, 60, 70대는 또 그 나이에 어울리게 꾸며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또 남자분들 중에도 나이 든 분들 중에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이에 맞게 꾸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뭐 나이에 안 맞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끔 항상 잘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여자는 덕과 교양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이죠. 교양이 있어요. 아주 참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그런 여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이 속이 비었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그런 여자는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매력이 있으려면 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내면 세계도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교양도 있고 품위가 있으면 그 여자가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외양 꾸미는 것 못지않게 이 속을 많이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라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 BBM 방송을 소개해 주신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께 전해져서 삶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잃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어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네가 왜 영생 얻어야 돼? 죄인이 지옥 가야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대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의도 속에는요, 모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자기 긍정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그 질문의 대가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나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3: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용서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그때라는 말은 사실은 18장 전체를 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그리스의 몸된 교회, 그리스의 몸된 교회로서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영접할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계속 몇 번에 걸쳐 봤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크다고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먼저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능력이에요. 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막고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비밀스러운 것들을 밖에 나서 막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꿀밤 쥐어먹고 입 막 틀어막잖아요. 말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에서 무능력한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어른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혀 부모가 도와줘야만 살아가는 아이가 어린애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언제 어린아이가 아니냐면 엄마 아빠 손길을 물리칠 때,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독립선언 해버린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거든요. 그게 자기가 주체가 된, 방금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도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행위란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가 나에게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는, 자녀에게 뭔가 말을 했을 때는 자녀가 내 말을 순종해서 자녀가 말을 잘 들음으로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

큰 자 되려고. 이게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 들어가지도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 다음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만물의 찌개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영접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이건 사람의 혈통과 육종으로 나올 수가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자기 백성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때에 영접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내가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게 영접하는 자거든요. 어느 인간이 이런 예수를 영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행동해서 나에게로 대먹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약속하셔서 그냥 간단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행동을 하심으로 예수님께로 대먹혀 들어가는 자, 그게 성도예요. 다시요. 우리가 행동해서 내가 행동해서 나에게로 대먹혀지는 일들을 다 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도 행동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행동하신 결과가 예수님에게로 대먹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잡아서 예수에게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게 걸려든 자, 그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자를,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실족시키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100%가 아니겠죠. 너무나 극소수죠. 너무나 극소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눈이나 발을 찍어버리서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범죄가 뭐예요? 눈이 범죄하고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적은 자,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그게 실족이잖아요. 심지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한 세례요한조차 실족할 뻔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로 오신, 다른 말로 십자가 지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이 안에서 그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지혜가 안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 그걸 보고 침뱉고 다 돌아서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항상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배척받는 모습으로 오는데 누가 그를 영접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이런 양, 이런 양을 누가 찾아오는가. 그 다음에 2주 전에 이런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뭐 해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른데 소문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 두세 명 같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권면을 해요.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회개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뭐라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입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두세 사람 가도 말 안 들으면 어디에 말해야 돼요? 교회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뭐처럼 얘기라고요? 세리와 장기처럼 얘기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얘기라.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장기와 이방인을 뭐 하셨어요? 극률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고 뭐 어떤 무슨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뭐라고 여기라? 극률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의 입은 옷이라도 더러운 것처럼 여기라. 그러나 뭐요? 극률을 여기라. 형제처럼 여기라. 항상 극률이에요. 용서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쭉 들은 베드로가

0: 눈치를 채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늘 21절.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네 번, 다섯 번 설교 요약을 했는데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일곱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대단하죠. 일곱 번을 용서해 주겠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인용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내용이잖아요.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어. 하루에 몇 번요? 일곱 번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면 뭐라고요? 일곱 번 용서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일곱 번이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진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숫자 일곱 번, 문자적으로 일곱 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곱 번은 완전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진짜 숫자 일곱 번을 말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본 세 번 형제와 형제 두세 사람 교회 이러면 세 번이잖아요. 삼심제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나라 삼심제죠. 그러면 삼심제로 해서 말을 안 듣는데 베드로는 몇 번 얘기해 줘요? 일곱 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 이 질문을 할 때 자기는 뭐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 가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일곱 번을 일곱 번 숫자적으로 하면 몇 번이죠? 490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490번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490번을 똑같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7일항상 완전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그 다음에 그 안식을 곱하기 안식을 하면 이제 안식년, 안식년이 나왔죠. 6년이라고 7년은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은요, 49년이에요. 49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런 개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진다? 일한 것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게 안식을 지키라는 개념이었어요. 노동하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일곱 번 아니라 일흔 번이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하면요,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질문자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떤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가난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재산 다 팔았습니다. 이제 영생 얻겠지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영생 왜 얻으려고 하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왜 영생 얻어야 돼? 죄인이 지옥 가야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대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의도 속에는요, 모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자기 긍정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대가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를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야 이놈아, 네가 일곱 번 용서해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일곱 번, 일곱 번 한번 용서해 줘봐.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자격과 그 조건으로 네가 하늘나라 올 수 있는 줄 아니? 네가 이놈아 나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아직 몰라 이걸.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세 번이나 예수를 저주 맹세 부인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남을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해놓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피뿌림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해요. 그 피뿌림에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피를 뿌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용서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용서의 나라예요. 그런데 까불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엉터리 용서예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우리나라는 3-3번 용서해 주잖아요. 3-3번. 그런데요, 제가 종종 이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 사람이 용서라는 것은요, 3-3번 용서한다 그럴 때에 숫자를 헤아려 안 해요? 한 번이다. 네 두 번째다. 요거 앞에 거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둔 거예요, 요거. 세 번만 해라. 네 때려 죽을 거다. 이게 세 번 용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의 완전한 7번은 7번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회개했다면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이게 7번의 7번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옆에 결산해요 안 해요? 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앞에서 결산할 거예요. 자, 결산할 때에 어떤 임금이 종들을 이제 결산을 하는데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런데 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내 자식 다 팔고 지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못 갚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하니 허락하지 않고 어떡해요? 빚을 갚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아니 저 사람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해주지 하면서 그 원주인에게 가서 말을 했죠.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이런 개념, 조건처럼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은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또 뭐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나가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늘 가야 되고 뭐 그 등불도 관리해야 되고 떡도 넣었다 내었다 해야 되는데 지성소에는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 이 앞에 40일간이 뭐냐라고 하면 이 40일, 유대인들은요, 40일간을 용서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속죄를 못 받으니 심판받으니까 대속죄일 되기 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 증거를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게 율법에는 명시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 애를 썼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해석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40일도 사실은 율법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30일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하러 가는 거죠. 30일 동안. 왜 30일 했을까요? 좀 멀리 있는 사람은 걸어가서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30일 동안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뭐가 되는 거죠? 용서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죄는 빚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패턴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왜? 사람과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뭐로 보여요? 조건처럼 일단 보입니다. 조건처럼 보여요. 문자대로 보면 조건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한 계산인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삭이에요. 하루 품삭.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되죠? 101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큰 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만 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며칠 일해야 되는가 하면 6,001을 일해야 됩니다. 단 1달란트가 6,001을 일해야 돼요. 그럼 1년 365일 중에 65일은 쉬는 날, 공휴일 쉰다고 보고 1년에 301을 일한다면 1달란트 갖기 위해서 몇 년 일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돈 버는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벌으면 몇 달란트 갚아요? 1달란트 갚아요. 근데 한 푼도 안 쓸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어떤 분은,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형제끼리는 뭘 안 받아요? 이자는 안 받아요. 이방인의 이자를 받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걸 뭐 이혜훈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이 막아냈는데, 물론 혼자 막아낸 건 아니지만, 알려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은행이 들어오면 이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 형제에게는 뭘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럼 이슬람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이자 안 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이슬람 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멋지죠? 이슬람 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 돈 빌려러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갈 것이요. 겉으로 나 이슬람, 알라 하고 막 이렇게, 나 이슬람 교인이라 하고 속으로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해서 갈 거라 그랬죠, 금방.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자가 없다 할지라도 평생 20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1달러는 가는 거, 절반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절반을 저축했다 합시다. 평생 일할 때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일하면 겨우 몇 달란트 갚아요? 1달란트. 60년 일해도 1.5달란트. 그럼 나머지 9,998.5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왜 이 비유를 하시냐면 인간으로서는 이 빚을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돈, 이게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탕감 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100일은 갚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게 100일 일하면 되잖아요. 100일. 한 200일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먹고 산다 해도. 근데 몇 살 딱 잡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 버렸단 말. 그러면 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몇 살 잡고 감옥에 가두어서 주인이 다시 불렀다 하면 이건 그러면 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은 그러면 가짜로 탕감해 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깊이 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주인으로부터 뭐 탕감 받았어요? 만 달란트 탕감 받고 와서 100달러 잡았다고 다시 만 달란트 그거 탕감해 준 거 취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짜 탕감해 준 건 맞아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그렇게 풀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가지예요. 모든 비유는 한 가지. 단순하고 심플한 거 한 가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천국은 용서받아야 가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아야 가는 나라다. 네가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용서해주는 그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차재성 교수 십자가 신비 역사에 마침 용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심판의 외면이고 그 내면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용서가 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는 심판의 십자가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들어있다. 그래서 동정과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심판 안에는 용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보고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심판과 용서와 의만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분은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전개 연결식에 전개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럼 십자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종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창조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심판도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묵시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물론 용서는 사랑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고칠 마음도 없었어요.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고 용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의와 사랑과 언약의 완성이 다 들어있는데 겉으로 보니까 뭐예요? 심판. 십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나랑 같이 죽자.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이때서 살려고 하고 죽어서도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더 좋은 데 가서 더 높은 곳에서 잘 살려고 나왔단 말. 이게 전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들고 너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 역사에 같이 죽자. 그러니까 영접할 자가 없어요. 죽자고 오는 사람은 우리는 다 도망가지 누가 죽자고 거기 가겠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전쟁할 때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는 다른 세상 용감하게 나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게 전부 세상적인 이론들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죽자는 얘기는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십자가로 덮쳐서 아까 예수님이 행동해서 나를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과정,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그 과정, 이게 이런 예수 믿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3세에 과부가 된 어머니의 유복자로 태어난 여자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배려로 인해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그분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서 잠시 교회를 둘러보았는데 여간 실망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헌담을 하고 또 장로가 다가와서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교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가서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이 여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봅니까?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노폭 시작. 어설렁하네. 기도의 삶이라는 타이틀로 14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저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조명해서 보게 되는데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 있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기도의 강조,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보셋떡 강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희가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2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걸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두갈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갈식은 결론을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논법, 두갈식이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nt, 거의 이렇게 약간 기절해서 쓰러지다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그냥 낙심되는 정도보다 좀 더 심한 수준으로 거의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 낙포 아닌데요. 너무나 감이 바로 잡히시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 낙심. 기도의 장애물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낙심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은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No 낙심 but 기도. 여러분은 너무 낙심이 돼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왜냐하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낙심될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한 과부가 나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여인을 이미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 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보통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살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이 꺼지는 것과 같은 유대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되는 일인데도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62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꾸준히 항상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 이 여인처럼 너희가 낙심되는 일이 행여나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개의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62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 낙심, but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 적어도 재판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재판장이 되려면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좀 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악덕 재판장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재판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 불의한 세상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세상을 상징해 주듯이 이 과부는 주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비부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과부를 그냥 어떤 한 과부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과부 안에, 내가 이 과부 안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 누가복음 20장에는 20장 47절에는 보니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니까 서기관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0: 당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풀 수 없으니 그냥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런 죽일 놈의 사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자주 그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육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클루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이 과부는 수시로 자주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주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외면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이 없을 때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외면하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는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이랬는데 he said to himsel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한 1점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 위선자는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은 나는 무시하지.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금씩 조금씩 흘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계속 번거롭게, 자주 번거롭게 성가시다 싶을 정도로 이 재판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자주 나를 번거롭게 안 들어주면 늘 항상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눈 아래를 때려 멍들게 하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눈 아래를 때려 멍들게 하다가 헬라어의 원뜻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꽤 점잖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쓰지 않고 그냥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냥 썼어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인데, 그죠? 지금 이 재판장이 한국 속담을 잘 알았는지, 예.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을 찾아올 때마다 이 재판장의 눈을 향해서 계속 마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처럼 계속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있다가 아, 이 여인 매일 올 때마다 내 눈을 이렇게 계속 때려서 내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할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안 들어주겠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 여인의 집요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버새떡 강청의 비유에서는 뭐 때문에 내가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했나요? 그의 그 아나이데이야 그 뻔뻔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포기.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의 노포기. 이 과부의 후예들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은 노폭. 버지니아의 노폭이라는 데 있잖아. 노폭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는 선을 행하되 이 자리에 기도하되를 넣어도 이 말씀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응답받으리라. 낙심하지 말고 노낙. 예. 그 다음, 포기하지 말고, 노포. 그러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잖아요. 아, 이 여인 너무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보 이런 상황이 조금 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려고 재판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 내 원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있다가 일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예, 이렇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일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는데도 또 계속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아, 일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문을 탁 닫고 돌아서서 와, 지독한 여인이다. 어떻게 포기할 줄을 모르냐? 한 번만 더 오면 내 들어주고 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요 여인이 물이 닫혔다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있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들어주고 만다는 재판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떻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하, 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오면 들어주겠구나. 그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물며 예수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론을 내리셨다고 여기서 결론을 더 심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물며라는 말은 더더구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물며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의 논법은 작은 것에 해당하는 진리는 더 비중 있고 큰 일에 대해 보다 확실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작은 것에서 적용이 됐으면 더 큰 일에는 더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나 재판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과부의 그 원한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그 원한을 왜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결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그러니까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것을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영혼들에게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원한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억장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하는 것인데, 예,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를 풀어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밤낮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늘의 제단 아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굉장히 조급하고 좀 안달이 나 있다 할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저는 불의한 재판과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이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녀는 그 마음에 되게 조급함과 안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는 안달이 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낙포 안의 마지막 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 안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안달하실 거 없어요. 안달하시지 마세요. 예. 네. 안달이, 우리말이, 안달이, 우리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구는 것. 순 우리말이에요. 안달하다. 안달이, 안달이다. 안달이, 왜 안달이, 왜 그런 뜻인가? 안에서 달이다라는 말이래요. 달이는 거, 약, 우리는 약을 안 달여보지만, 약 달이는 거는 태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막 속을 태우고 조급하게 구는 게 안달하는 건데, 예. 이 여인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사실은 안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조차도 어떤 마음, 언제까지 이것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사실 안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달하며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노 안달 but 안심. 예수님은 괴로이 너적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달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퀘스천을 던지고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예.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세상에서 이 여인이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플러스 안달하지 않는 그러한 안심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퀘스천, 마지막 물음에서 예수님의 불안 같은 거가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볼 것 같다. 이런 불안. 여러분은 별로 안 불안하신가 보네. 공감 능력이 좀 적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퀘스천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그때 예.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버치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노숙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0대 시절 가출을 해서 뉴욕시의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죠. 그 후로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 되돌아오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뭐야, 와인이 다 떨어졌잖아.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구하자.
2: 우선 먹을 것부터 좀 구하고.
1: 지금 어디 가는 거야?
2: 선교단체.
1: 난 먹을 거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설교 따윈 정말로 필요 없고, 난 그냥 와인만 필요해. 와인.
2: 버치, 넌 우선 배에 먹을 것부터 채워 넣어야 해. 그러다 간경화 생겨서 죽는다고. 너 음식 먹은 지 얼마나 됐어?
1: 며칠 됐더라. 5일.
2: 아이, 어서 따라와. 어디 좀 알아봐서 제대로 된 식사 좀 하자.
1: 제가 왜 여기 있죠?
0: 경찰들이 환자분과 친구를 여기로 데리고 왔을 때 환자분은 만취한 채 복부를 칼로 찔린 상태였어요. 지금 수술이 급하니까 빨리 여기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만약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0: 지금 내부 출혈이 있어요. 수술 안 받으시면 몇 시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니까 제발 이 서류에 사인해주세요.
1: 제 친구는요?
0: 칼에 목을 베었는데 살아있어요. 아직 20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죽음의 문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버치 코펙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두 명의 형과 두 명의 누나들을 둔 5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는데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셨죠. 제가 12살 무렵 이미 두 형은 감옥에 있었고 누나 한 명은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나와 형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죠. 어머니는 저를 그 길거리에서 어떻게 구해낼지 고민하시다가 저를 결혼한 큰 누나에게로 보내 함께 살도록 결정하셨죠. 누나는 뉴저지 해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행히 몇 달 후부터는 어머니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항상 주일 저녁이 오는 게 무서웠죠. 그때가 되면 누나네로 가야 했으니까요.
4: 무슨 고민 있니?
5: 돌아가기 싫어요, 엄마.
4: 왜? 뭐가 잘못됐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5: 아니요. 누나의 식구들은 저를 잘 데리고 다니고 다 좋았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
4: 하지만 버치, 이 동네에서는 말썽밖에 안 부리잖아.
5: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을게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4: 그럼 추수 감사절이 지날 때까지만 기다리렴. 그때도 계속 돌아오고 싶다면 크리스마스 전에 와도 돼.
3: 그렇게 해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올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친구들이 마련해준 축하 파티에서 저는 잔뜩 취해버렸고 결국 친구들이 업어서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전 구할 수 있는 온갖 마약을 다 사용했고 수없이 경찰서에 연행되곤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됐지만 수업에도 자주 빠졌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뉴욕시로 갔고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던 중 어느 날 저녁 경찰이 저를 연행했는데 저에게는 다섯 가지 기소 혐의가 있었습니다.
4: 네 담당 변호사가 그러는데 네 혐의가 차량 절도와 강도로 중절도죄에 해당된대. 이제 너 정말 큰일 난 거다. 혹시 조는 너 보러 왔었니?
5: 아니요. 대신 그 형네 목사님이 보러 오셨는데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부 다 아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4: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5: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3: 2주가 지났고 저는 보호관찰로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웠죠. 그래서 어느 날 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저는 절망에 차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제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네 가지 기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항변했지만 마지막 혐의가 읽혀질 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제게 보호관찰을 선고했죠. 하지만 몇 주 후에 큰 형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저는 또다시 조 대신에 형들과 어울려 저녁마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됐는데 이번엔 형과 함께였죠.
4: 세상에, 내 아들 둘이 강간죄를 저지르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6: 아, 맹세해요, 엄마. 저희는 절대로 그 여자애한테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저희는 방에서 헥터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 여자애의 옷을 찢은 사람은 바로 헥터였다고요.
4: 유치장에 있는 네 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얘기가 사실인 것 같구나.
6: 그래요. 웨인 형과 헥터가 그 여자애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바로 그때

0: 성경 공부가 있다고 안내 방송을 해서 저도 그곳에 갔답니다.
1: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다.
2: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1: 그들은 원죄에 대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단다.
2: 하나님은 어느 편이시지? 나는 강간에 대해선 결백하지만 가게를 털거나 강도 그리고 차량을 훔친 일에 대해서라면 내가 강간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죄들을 눈감아 주실까?
0: 재판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죠. 그 여자는 제가 자신을 강제로 끌어서 길거리를 건너게 한 후 3층 높이의 계단을 끌고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엔 멍자국이 전혀 없었고 학대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죠. 저를 포함해 모든 증인들이 증언을 마친 후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그 대신 술에 취하는 걸 택했죠.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릇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아무 목적도 방향도 미래도 없었던 저는 또다시 가출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철로 고가도로 아래 비탈진 언덕에 작은 천막을 치고 지냈는데 사방에 들쥐들이 뛰어다니는 그곳에서 우리는 남이 먹다 버린 깡통 음식이나 우유 등을 먹으며 생활했죠. 말 그대로 제 삶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싸구려 와인병을 움켜쥔 채로 걷다가 한 교회에서 거리로 전도 활동을 하러 나온 것을 보고 구걸을 하기로 결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한 여자분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3: 형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형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형제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요.
4: 아, 예, 저도 그런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건 약간의 돈이에요.
3: 아니요. 형제에게 필요한 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 형제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지만 형제가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남부 뉴저지 시골에 있어요.
4: 지금 저에겐 동행하는 친구가 3명 있는데요.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3: 아, 그럼 제가 내일 네 분 모두를 버스에 태워 보내드릴게요.
0: 우린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남부 뉴저지의 외딴 시골에 위치한 한 시설로 갔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다 낡은 호텔 건물 안에 있었지만 사방에 성경들이 비치된 그곳은 우리에겐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들은 아침이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의 공허를 마약과 술로 채우려 했었지만 이제는 내면 깊이 변화되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설교자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든 개의치 않았죠. 마음은 한결 나아졌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떠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5: 가지 말아요, 버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형제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2: 난 가야 해요.
5: 형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도 예전에 형제와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2: 나도 내가 술 마실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떠나려는 거예요. 난 술 없이 못 살거든요.
0: 저는 쥐가 오글거리는 다리 밑의 삶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러나 2주가 채 못되어 우리는 다시 그 선교단처럼

0: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이 맞아주었지만 그 후로도 우리의 방문은 언제나 2주 간격으로 들어오고 나오기를 반복했죠. 한 번은 친구와 제가 해독치료센터에서 3주간의 해독치료 프로그램을 견뎌냈는데 알코올 중독자로서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때 어머니가 해독치료센터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1: 너 지금 찬송가 부르는 거니?
2: 어머니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가 남부 뉴저지에 있는 선교단체에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들처럼 마약 중독자거나 알코올 중독자들이었대요. 어머니도 언제 한번 우리와 함께 가보세요. 곧 수련회도 연다던데.
1: 뭐 만약 수련회가 주말에 열린다면 갈 수도 있는데.
0: 우린 다시 그 선교단체로 돌아갔는데 이번엔 저희 어머니와 형도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던 중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배 후 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꼭 껴안아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죠. 주일이 됐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1: 버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남아있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게 하려고 그런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2: 엄마가 꼭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1: 뭐 그렇지. 지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니까.
2: 그렇다면 여기 계세요. 저도 기뻐요, 엄마.
0: 그해 9월, 저는 콜럼버스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간 손상이 있으니 술과 마약을 끊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전 퇴원하자마자 곧장 주류 상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1: 버지.
2: 엄마, 그 말이 사실이에요?
1: 그래, 사실이야.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지만 정말 죽었어. 다 괜찮아. 다 괜찮다, 아들아.
2: 작은 형이 왜 죽은 거예요?
1: 폐렴이야. 폐 물이 가득 찼나 봐.
2: 근데 엄마는 어떻게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으세요?
1: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네 형이 그곳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구나.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영접을 했다니 감사하지.
0: 우린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뉴저지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6개월 후 제가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저와 친구는 어떤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저희를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는 피를 흘리며 길가 배수구에 쓰러져 있었고 경찰차가 저희를 병원에 실어다 주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나 보니 제 온몸이 끈으로 침대에 꽁꽁 묶여 있었고 어머니는 제 곁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을 바로 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회복된 후에 다시 술이라는 액체 무덤을 찾아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한 채 주차된 남의 차에 올라타 신나게 달리다가 차 몇 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죠. 그 후 우리는 법원에서 일정의 협정을 맺고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다행히 뉴저지에 있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저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즈음 원래 나빴던 제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었지만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지금도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사실은 저 자신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기도실로 걸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지쳤어요. 정말로 지쳤어요. 주님을 대적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부디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제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만약 주님께서 제 삶을 원하신다면, 만약 그것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주님. 그들은 저를 훈련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방문자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 사이 법원에서는 제 사건을 뉴저지로 넘겼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르는 한 저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주말 휴가를 받아 상담가와 함께 뉴욕시에 갔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열리는 거리 집회에 가서 예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죠.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옛 친구들과 마주치게 됐답니다.
3: 보츠, 네가 감옥을 피하려고 그 선교단체에 갔다는 소식 들었어.
2: 아마도. 하지만 난 이제 거듭났어. 예수님은 정말로 계셔. 그분이 날 완전히 변화시키셨거든.
3: 그래? 나랑 같이 좀 걷자, 보츠. 자, 여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야. 한 모금 마셔봐. 이 자식. 야, 너희 상담가는 못 보니까 얼른 마셔봐. 네가 목말랐다는 거 나도 다 알아.
2: 아니, 넌 이해 못해. 난 정말로 술 마시고 싶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셨거든.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3: 이제 나도 네 안에 있는 게 정말이라는 걸 알겠다. 난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
0: 그 일은 이미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죠. 저는 막막박리가 생기는 바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도 졸업했고 1988년에는 성서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주님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저와 동행해 주셨죠. 전 지금도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고 또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여러분은 왜 저희의 좌우명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절망의 순간에 서 있는 분들, 붙들 것 하나 없는 깜깜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출연 김영찬,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이명희.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4: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브라운 박사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방송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박사 원어본 브라운입니다. 원어본 브라운 박사는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로켓 과학의 선구자적 업적을 쌓은 것은 세턴 V 로켓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최초의 인간 달 착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72년에 이 과학자는 우주 기원에 관한 과학적 이론으로서 디자인에 관하여 한마디 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창조를 상상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접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디자인과 목적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우주의 디자인을 인정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것들을 디자인했는가에 하는 질문에 다다르지만 과학적 방법은 우주, 생명 및 인간이 디자인에 기초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이터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디자이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들 하면서 과학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대답들을 주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신적인 의도가 없는 자연의 기본 법칙들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학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번엔 당신이 진정한 과학은 창조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으면 봄 브라운 박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한다. 그들은 부패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무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을 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이제 네 번째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일날 성수,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린 주일 성수란 말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나 주일 성수 좋은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맞죠? 주일날 예배하는 건 맞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닌데 주일 성수 이 말 자체는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율법을 통해서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나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야 믿게 되고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한 바른 순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신약성경의 몇몇 구절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결말로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까 설교 앞부분에 죄의 전가,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전가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생각,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삶에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잘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롭다, 깨끗하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도덕에, 의식에 관계된 여러 다양한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우리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율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명료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열어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믿게 된다,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합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이 사실은 억만 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유일한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않으신 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집니다. 성경이 안 믿겨집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럴지라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은 받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도덕법, 양심적으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고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오늘 우리 침례교도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1절까지 연관된 구절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유대의 동족, 유대의 주의를 믿던, 즉 율법주의를 믿던 사람들은 부활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사도가 우리가 도망 안 갔으니 죽지 마시오.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로마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바로 이 구절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초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날 밤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득이하게 빌립보를 떠났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1장 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난날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 한 문장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 제가 만든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았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단계, 단계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이라고 Three aspects of salvation,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측면,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구원은 오늘은 30원어치 구원받고 내일은 80% 구원받고 그 다음날 내가 성경 백독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에 너는 드디어 100점짜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단계란 말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단계란 말이 틀린 것은

0: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과거예요, 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1장 6절에 말았냐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과거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 구원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으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 받으실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두 가지 침례 다 받았다. 성령 침례도 받고 물 침례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침례 안 받으신 분은 한 가지만 받은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을 모셨을 때 왼쪽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물침례, 여기서 물침례 안 받으신 분은요, 물침례 안 받으신 거예요. 물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까?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침례 받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실을 공중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해야 이 개교회, 우리가 믿는 독립침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를 입었다. 이때는 맨 왼쪽에 보시면 죄의 용서들을 받은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자, 이제 잠시 중간으로 오겠습니다. 중간. 구원의 현재. 자, 구원의 현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몸은 구원받고 있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옛날엔 죽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성화의 과정, 현재 진행형.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현재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 받았을 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 속에 구원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두 번의 성령 침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침례, 어떤 사람은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첫 번째 물침례 받았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물침례 받는 분도 있는데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다 받으셨나요?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원의 미래. 왜 미래입니까?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몸,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미래의 완벽한 이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거룩한 몸으로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 이를 화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한다면 이전은 칭의, 구원받고 지금은 성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그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 형제님 이름을 하나님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 우리 안 갔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 들어갈 거 믿으십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지금 이미 돌아가신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의 몸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무덤에 있는 그들의 시신들이, 유골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으로 직접 올라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영화의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세 단계, 세 과정, 세 가지 측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칭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무엇을 정리해 주시냐면 신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죄의 자식들, 진노의 자녀, 종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신분의 문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까? 좋은 관계,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즉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관계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신분의 문제가 정리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 양자됨,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 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된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칭의이고요.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껏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자유로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영화의 과정에서는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을 몸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놀라운 몸으로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셨다면 이 구원의 세 단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은 영화의 단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적인 구원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들고 죄악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낙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어떠한 여건에서도 즐겁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천국에 가야지만 비로소 희락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오늘 구원의 현재의 이 과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다녀가셨나요? 안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잖아요.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굿뉴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고통을 고통스럽게 슬픔 속에 이것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주고 계시는 능력의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며 오늘 현재적인 구원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서 온 도둑, 여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양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돈으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 들여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구상의 몇 퍼센트만이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 앞에도 못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그거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은 미래적인 것, 미래에 들어가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특권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현재적인 구원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기도의 특권, 기도 응답받는 축복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허락하시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말씀 붙드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충세 목사님의 비전 라이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빈손 들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몇 년만 살고 나면 집안에 아끼는 물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래서 아깝고 저거는 저래서 아까운 것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아까운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요나는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방랑쿨이 아까워서 안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르기를 죽어가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아낀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지난주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골로새 1장 시작 부분을 못 들은 분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전할 거예요. 네, 말씀은 같이 두 번, 세 번, 우리는 평생토록 봐야 될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목사님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본문이 좀 기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이 추석 있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빠, 엄마, 친척들이 어떤 인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지요. 예,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인사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지난주에.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도 이렇게 인사는 바울의 인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할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 또는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인사로 했어요. 이걸 또 모으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다 나온 인사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사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게 인사인데요. 그런데 그런 인사들은요 결국 이 세상이 무너지면 없어질 내용이에요. 복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이것들만 있는 것이 전부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을까요? 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게 속아서 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4: 그래서 사람들을 인사할 때 밥 많이 드셨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전쟁 일어난 거 알아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 일어난 거 알아요?
3: 네.
4: 그때에는요, 밤 사이에 이 목숨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낮에는 경찰이 왔는데 밤에 경찰이 물러가면요,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마을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밤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말하는 것이 인사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요, 이 세상이 무너져서 다 불태워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사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인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 날 지진을 느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진을 다 느꼈어요? 세 분이나 느꼈어요? 두 분.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그때 월요일 밤이었는데요. 저녁이었죠. 예, 손 내리도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집이 무너지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얼마나 힘이 센 지진이면 이 땅이 다 흘러들었을까요? 그죠? 땅이. 사람들은 땅에 집 짓고 사는데. 그때 목사님 어디 있었냐면 저 목사님 서재에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누가 왔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의자도 흔들흔들, 책상도 흔들흔들, 등도 흔들거리고요. 그 벽까지 흔들거리니까 이 건물 크죠? 여러분 집보다 훨씬 크잖아요. 8층으로 된 건물이에요. 이게 8층으로 된 건물인데 이 큰 건물이 그냥 장난감 흔들리듯이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더 크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두 번이나. 사람들은요, 집 밖에서 막 뛰어나가고 막 숨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뭐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의 말씀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이 불타서 사라질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 불태워 없어지지 아니할 것, 그게 성경에 담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에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는 거 안 믿었어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지 이랬던 시대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들려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뭐 성경책 이게 사실이야? 이건 과학적 사실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나는 믿지 않을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창세기 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없어도 세상에서도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황수 이후에 또 세상은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냐면 불로 심판을 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더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 롯의 가족, 롯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다 불태워지는데요.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 결혼한 것은 아니고 약혼한 사위겠죠. 두 딸이 있었고 그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롯의 사위가 요한이라고 이름 합시다. 미안해요. 예찬이라도 할까? 요한이 예찬이라 합시다. 두 사람 사이가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이 자네 요한 또 예찬이 내 말 듣게. 지금 우리가 서는 기 막지 마. 기 손대. 왜 길을 막아? 농담으로 들려 지금? 그래서 이 성이 불에 탈 거야. 빨리 자네도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불로 심판할 거야. 그때 롯의 두 사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장차 불에 태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게 롯의 사유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요, 이 세상이 장차 불에 태워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불에 태워 사라질 때에 누구도 함께 불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요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느냐 하면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베드로가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거 맞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만 믿고 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정말 불에 타지 않을 나라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은 다 옛것이에요. 옛것으로는 새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건 불에 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야 돼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지진도 없는 곳이에요. 흔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흔드신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무슨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요. 여기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흔들려 떨어지겠죠? 부서지겠죠? 그죠?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요. 흔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릴 것을 흔들어버린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해요.

0: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자꾸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내가 지금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안 되구나 해서 흔들려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렇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지.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야. 아, 그렇구나.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구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만 한 나이를 다 지나왔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목사님은 국민학교 다니셨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녔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었느냐라고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야, 이상우, 너는 이 세상에 무너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흔들어 대신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흔들려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흔들리려고 막 붙들고 튼튼하게 붙들고, 이거는 안 무너질 거야, 우리 집은 안 무너질 거야, 이 예배당 건물은 안 무너질 거야 했는데 하나님 지진으로 흔들고 다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이 무너졌네. 우리 교회당이 무너졌네. 아이고, 내가 오늘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는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 세 가지 바울의 감사 내용 전할게요. 그럼 바울의 감사 내용이 뭐냐 하라고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뭐예요? 믿음, 사랑, 뭐예요?
1: 소망.
0: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뭐 순서는 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소망은요? 망, 바란다는 건 말이에요. 신, 망. 사랑은 애예요. 신의 망 해도 되고 신망의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예, 믿음, 사랑, 소망인데요, 이거 믿음, 사랑, 소망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 1. 무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너 왜 이제 와서? 진원이 왜 이제 와서? 어? 아, 앞에 와서 앉아있다고 화장실 갔니? 다음에는 참으라. 20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지? 너 게임하다가 저 중간에 오줌 누르고 가니 안 가니? 어? 간다고? 그렇구나. 어떤 친구는 한 30분 못 참겠니, 중요한 게임하면 점수 올려갈 때?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뭐예요?
1: 믿음.
0: 두 번째, 어떤 사랑요?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가요. 물론 조금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 내 어떤 형제가 힘들면요, 나도 힘을 다해서 그 형제를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연보를 하는 삶을 살아요. 놀라운 거예요.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 봉사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사둔 소망.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우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막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물론 성령의 열매 우리 여름 성경 때 배웠죠? 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 물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목사님은 별로 겁이 안 나서요. 막 흔들리는데 무너져 내린다 해도 목사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흔들리다가 막 도망 안 갔어요. 막 책상 밑에 안 들어갔어요. 무너져 그냥 있었죠 뭐. 예, 아, 잘했어요. 믿음이 좋은데요. 그렇게 있다가 왜, 아, 이거 지지는구나. 세상은 흔들린다고 했으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그렇다고 막 위험해가 막 살이 무너지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그건 믿음 안 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괜히 있다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집 무너질 때도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죽어도 된다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있다가 진이 나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또 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괜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말 듣지 말고 지진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 같은 데 가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진이 진짜로 크게 일어나면요. 운동장도 쭉 갈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에나요, 저 미국 같은 데는요, 지진이 얼마나 심하게 나느냐면 땅이 쭉 갈라져요. 다리가 막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흔들리고 결국은 불타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걸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땅을 한번 흔들어서.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믿음의 내용들, 이걸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척추 손상으로 마비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독일의 연구진이 성장을 촉진시켜서 근육과 뇌 사이의 신경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쥐를 통한 실험에서 마비되었던 신경이 자라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치료법이 인간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계속 이어질 것이랍니다. 마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학 분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바라면서 머무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는데요. 그들 중에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 연못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괴로움에서 은혜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죄에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견도 그리고 효험이 있다고 하는 연못의 물도 우리에게 그런 치유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치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완전한 몸의 치유를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장 큰 병인 죄의 역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는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참으로 시간의 빠름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10개월, 11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뜻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흘러간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열매를 남기고 변화의 역사들을 이룩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요? 그것을 통해 이룩한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하상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37살 된 젊은 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소울이나 박목월 같은 그런 시인하고는 좀 다른 SNS상에서 유명해진 시인. 요즘 젊은이들의 가슴을 대변해준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를 쓰는 분이 아니라 좀 독특한 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운 것은 그대일까 그때일까. 제 차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를 한 대만 샀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 어찌 보게 되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와닿지 않은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확 와닿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시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날 내일 내일 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때의 내일일까?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똑같겠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는 시간만 흐르면 인생길이 열리게 되고 시간만 지나면 뭔가가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그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냥 시간만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를 이루려면 변화에 걸맞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흔히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삶의 전환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해 주기 때문에 디파이닝 모먼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던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의 디파이닝 모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1963년도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서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 존 F. 케네디와 악수하는 그 순간 대통령에 대한 필이 꽉 꽂혔대요. 나도 대통령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준비한 것이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난 조지 H.W. 부시의 경우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이분의 일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것입니다. 1941년도 성탄 계절인데 컨트리 클럽에 갔다가 댄스를 추게 됐어요. 그때 만났던 한 여자 자기보다 한 살 어린 16세 난 소녀를 만나서 춤을 한번 춘 것이 그의 전생애를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바라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73년 동안 그의 동반자가 되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 이것이 바로 바바라 부시 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디파이닝 모먼트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생각지 않던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지 새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늘 살던 방식 그대로 살고 늘 있던 곳에서 늘 짓던 죄 계속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영적인 디파이닝 모먼트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새 삶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면은 이 13장에는 세 가지 책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죠.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소개된 택스를 내고 질서에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나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라는 이 표현은 개인의 인생에 의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구속사의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의 단어는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인 현상을 보아도 그러하고 세계 정세를 보아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가 발표한 지구 종말의 시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지구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Doomsday Clock이라고 해서 이 노벨상 수상자 15명과 핵과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시기를 말합니다. 12시가 되면 핵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터지면 인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핵과학자 협회에서 시계를 30초를 앞당겼어요.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불안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핵전쟁이 터질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보고 30초를 앞당겨서 이제는 12시에서 2분밖에 안 남았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마냥한 데서 지금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고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전환을 이루려면 인생의 기회를 인식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야 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ti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knowing the tim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time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 말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크로날로지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달력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 사건이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시간,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기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아무리 많고 길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떠지는 일을 행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월로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기회를 살아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흘러가버리고 말지만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까지의 삶 가운데도 막연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붙잡게 함으로써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냥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낭비한 시간이 되고 우리 인생에 후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기회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까이 있을 때 잘해주고 사랑을 해야지 떠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잘할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나면 사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섬겨야지 떠나고 나면 못 섬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고 아껴야지 떠난 후에 아쉬워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태주라는 시인의 비단강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식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비단강이 비단강임을 많은 강을 돌아보고 났어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레이스가 제게 은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을 만나본 후에 알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에 그분을 붙잡아야지 우리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만 하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성으로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진짜 예수

0: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에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지역,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생각날 거예요.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축구팀의 도시가 토트넘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 지역에 에드워드 머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목수 일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캐비넷 만드는 제조공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반항심이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을 하게 되다니 왜 나의 부모는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항상 그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침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트가 추운 겨울날인데 런던 거리를 헤매이다가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런던 북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당입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존 하얏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에드워드 마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좀 충격이 왔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한번 주어진 운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니, Born again 할 수 있다니, 그 사실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는 새롭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들어보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설교가 끝난 후에 강단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목공일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것은 일기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나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비록 망치 이제는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공간에서 이게 캐비넷을 만드는 목공의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노래가 있고 춤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됐죠. 그래서 목공소가 더 확장되게 되고 결국은 그 목공소를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고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알려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 에드워드 머트가 그의 사업이 피크에 도달한 55세 때에 그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거듭나게 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교회 이름이 홀샴 베프티스트 처치, 영국에 있는 유명한 침례교회였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첫날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 됐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혀 주리라.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계셔도 우리의 반석 되신 solid rock, 우리의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분을 만날 기회예요.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구원자가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삶의 현실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밤이 아니라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밤에 대한 내용은 시대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깊은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밤에 속한 자들이 가지게 될 특징들 몇 가지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낮에 속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고 밤에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낮에 속한 자들은 단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밤의 인생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낮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빛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낮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밤의 삶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실제 우리 삶이 한꺼번에 다 변화되었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줄 아는데 예수만 믿고 나면 그렇게 실제로 되었나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방탕함이 있어요. 술 취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시기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엄란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진짜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외모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어둡고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변화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밤의 삶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flesh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었던 옛 속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끊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성을 끊어버리고 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동사가 있어요. 이 두 동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벗는다는 단어, put off. 두 번째 단어가 입는다는 표현, put on. 그래서 put off, 벗고, put on, 입고. 이게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typical한 변화에 대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의 내용은 13절에 기록된 여섯 가지의 방탕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14절과 연결시켜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려면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가 칭의롭게 칭의를 받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옷,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밝고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능력의 옷을 말합니다. 이건 존 캘빈이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은 부활의 능력을 말한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순간 죄를 이기게 되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어둠과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의 옷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의 온몸을 두르게 되면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 옷을 벗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일 새 옷을 입으려면 내가 옛날에 입고 있던 이 옷이 얼마나 누추한가를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 입고 있는 옷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주님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좋았던 친구들 다 떠나야 되고 술도 꺼내야 되고 담배도 꺼내야 되고 잘 가든 팔가도 못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옛 생활에 대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옛날 옷이 정말로 누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참 편안해요. 그게 마음속에 어떤 그 안일감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 누리며 부와 권력 가운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옷을 벗겠어요.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누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오고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여고 동창회에 한 자매님이 갔는데 이 자매를 본 그녀의 친구가 보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말이었어요. 얘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너 이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잖아. 결국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을 또 입고 왔다는 사실. 사실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도 작년에 입던 옷, 재작년에 입던 옷, 수년간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야지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벗지 아니하니까 새 옷을 주어도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과거의 모든 옷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옷을 벗어 던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 능력의 옷을 입게 되고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내 삶을 submit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 자가 되게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이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이 핵심 라이프 체인징 벌스라 그럽니다. 그의 생애를 변화시켰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어거스틴은 당자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철학도 잘하고 수사학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죄는 다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회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가 고통스러워한 많은 그 부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예 생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어.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는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How long God?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새롭게 될까? 이런 절규가 있었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자기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이 라틴 말입니다. 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이 그 가사가 반복되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 번역을 하면 take and read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 붙잡고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친구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붙잡았어요. Take Bible.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성경 본문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기에 나열된 여섯 가지의 밤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자기 삶인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이라는 이 말씀 앞에 그는 그의 가슴을 드리게 되고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옷 입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고 지금도 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의 속심령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take control 할 때,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초악하고 더러웠던 옛 생활의 옷은 벗겨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 능력의 옷을 입었다면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살아가야 될 바른 이유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바 건강한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 중에 리차드 헤리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을 잘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사실 사역의 열매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누가복음을 매일 번역하면서 원주민 몇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쳤는데요. 쭉 번역을 해나가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을 번역할 차례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구절을 스킵하셨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 구절은 번역을 안 해주고 뛰어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아 그건 몰라도 되는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그냥 이건 스킵하자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알고 싶대요. 무슨 말씀인지 꼭 알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일 가르쳐 주겠다 돌려보낸 후에 이제 밤을 보내면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주저가 됐어. 이 본문을 번역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결국은 그 다음날 원주민에게 그 본문을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야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군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졸지에 선교사님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집안의 존귀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텅 빈 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방이 텅텅 비게 됐을 때 그래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방 안에 가득 임재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이 증가하는 복음의 사역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옛생활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냥 세상 따라서 세월 따라서 아무런 목표 없이 떠내려가는 삶이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밝아지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지나면 또 새해가 오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지난 11개월을 그냥 흘려보낸 우리가 또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인생의 세월도 그렇게 보내야 할까요? 이젠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참된 목적과 참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열매들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생전에 예수님은 소리를 들 수 없는 귀머거리, 말할 수 없는 벙어리, 볼 수 없는 소경, 모두가 더러워하고 멀리하는 문둥병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의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성환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근데 좀 이러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 좀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공부에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전국에서 그에 제일 공부 못한 12학년 학생을 하바드에 보내면 어떨까요? 좋은 대학 가서 배움의 즐거움을 이제는 좀 느껴보라고 말이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해는 좀 와이오밍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좀 부르고 알래스카에 있는 요리학원이 어느 해에는 MIT가 되고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희 딸이요 이번에 알래스카 아니 여기 하와이 마우이에 있는 콜롬비아에 입학했어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는 LA 로스앤젤레스에는요 팔로스버이디스라고 하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산동네가 이렇게 좀 더 달동네 같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은 또 높은 지역이 또 잘 사는 동네가 많잖아요. 이 팔로스버이디스는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아주 베벌리 힐스와 더불어 아주 부촌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런데 그곳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삽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삽니다. 그런 집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집들을 구경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지만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특권을 제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꽃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꽃을 들고 그 집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꽃을 배달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집 구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서 야 세상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에?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뭐 리빙룸 안에 에? 거기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숲이 있는 집도 있고요. 그냥 리빙룸 안이 숲이에요. 그리고 나무 밑에 여기 소파가 있고요. 여기 시냇물 옆에 테레비가 있고요. 거기 이렇게 그래요. 새도 다니고요. 리빙룸 안에. 네. 그렇습니다. 집안에 플라밍고가 있는 집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완동물로 뭐 침팬지를 키우고 네. 그런 곳입니다. 곳에 가면 야생 공작새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가다 보면 길 한가운데 서서 이제 공작새 수컷이 날개를 활짝 폅니다. 그러면 뒤로 그냥 차들이 쫙 밀리죠. 그 지나갈 때까지 다 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일하는 가나 공방 옆에는 밤마다 총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해가 지고 나면 위험해서 길가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라지를 개조한 집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6명 식구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집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 LCD TV잖아요. 브라운관 TV 아세요? 이렇게 뚱뚱한 거? 그것도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여섯 식구가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직도 이렇게 브라운관 TV가 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 환경도 달라지고 또 학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도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근데요, 지구별의 현실이 왜 이래야만 할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순으로 줄 세워지던 그 일은 지금도 미국, 한국, 세계 곳곳에서 다른 형식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상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LA에서 멕시코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국경이 나오고 이제 국경 넘으면 이제 티화나 엔세나다, 떼까떼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멕시코에 가면 라면 박스로 집을 지어서 그냥 맨땅에, 근데 그 라면 박스가 한국 라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삼양라면, 뭐 신라면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라면 박스로 맨땅에 지은 집에서 살면서 다섯 식구, 때로는 뭐 여덟 식구가 살기도 하고, 하루에 10시간을 농장에서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 10불을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LA에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는요, 건물 렌트비만 한 달에 50만 불씩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뭐 그분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거니까요,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세상에 그 상향주의 사다리에서 한 뼘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세상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건지 좀처럼 익숙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현실은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모두가 다 잘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상향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또 경제적으로 학벌로 줄 세워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서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온통 올라가는 것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하향주의, 하향성,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움직인 동력이 되었던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또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값 중에 값이신 당신의 신분을 당연한 것으로, He did not take the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something to take advantage of, 입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같은 스펙을 가진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당신의 기득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비우셨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어쩔 수 없지.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하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낮은 곳을 향한 하향성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그저 억지로 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나그네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또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혼모의 자궁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나셔서는 누울 곳조차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멀리 이집트로 피난해야 하는 난민으로 사셨고, 가난한 유대인 목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정과 동생들의 생계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은 바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벌거벗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운 채 죽음을 맞이하는, 생의 입장과 퇴장 모두 소외되고 주변인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금의 그 호흡이 절박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느 날 산책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어디를 산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산책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겁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God?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뭘 해야 하나님다운 걸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됨 그것을 그저 움켜쥐어야 할, 집착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특권으로, 기득권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인간이 되고,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당신의 아이덴티티, 당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려놓는다는 말 하면 보통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규정해놓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그 사다리 밑자리로 가는 걸 의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뭐 명문대학교 졸업생인데 그 유도명, 그 미래가 창창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든지, 그러면 우린 내려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뭐 연봉이 뭐 50만 불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제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 많은 연봉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리스 산 그 차도 반납해야 되겠죠. 새로운 직장 알아봐야 되겠죠. 아이들의 학군도 옮겨야 되겠죠.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붙들고 살아도 됩니다.

0: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것도 높은 것도 아닙니다. 붙들고 있어도 되고 또 내려놓고 놔두고 신학교에 가도 됩니다. 저는 교인이 5만 명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걸 내려놓고 볼리비아로 혹은 홈리스 사역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그 하향성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냥 계세요.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 자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하냐고 물을 만큼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또 볼리비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볼리비아가 해발 13,000피트거든요. 예수님의 하향성을 따른다면 내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데 그걸 내려놓고 저 인도 선교사로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 계십시오. 예수님 보시기엔 그 자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인도의 그 선교지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수평 이동일 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수평 이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규정하는 이런 사회적인 주변인이 되고자, 그죠? 세상이 규정하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사회적인 주변인이 되고자 일부러 애쓸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일부러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주류, 비주류, 또 중심, 주변 이러한 구별에 그닥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류 사회 진출해서 크리스천 상원 되십시오. 또 크리스천 CEO도 되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좋은 크리스천 세탁소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크리스천 가정주부 되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어떤 위치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상향주의 또는 성공주의에 역류하는 하향성의 삶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주변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회의 어떤 중심부에 있는 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와스프들, 예? White Anglo-Saxon Protestant들은, 백인 남성 크리스천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마지널리티를, 주변성을 못 느낄까요? 그 사람들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주류의 중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을 그들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주변성은 그저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주변성, 또 경제적인 그런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마지널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주변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마지널리티를 우리는 지금 코스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구약 성경의 요셉,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 중심부에 있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결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 사회에 살면서도,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대 정신에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른 행진곡의 리듬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발맞추어 행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인이 된다는 그 자체, 예? marginalized 된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변인이 돼야지. 그래서 주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지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나그네로 살기로 할 때 주변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나그네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불이익과 삐걱거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PC 컴퓨터를 쓰다가요, 10년 전부터 맥을 씁니다. 오케이? 여기서 제가 뭐 PC가 더 좋다, 맥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릅니다. PC 소프트웨어인지 맥 소프트웨어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CD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넣어보면 알죠. 그죠? PC 소프트웨어를 맥에 넣으면 그 운영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서 incompatible disk라고 화면창에 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compatible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혀 incompatible disk 메시지를 이 세상으로부터 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사실 이 세상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디스크로 포맷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99%이건 그가 1%이건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신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힐링받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방인, 여인, 창녀, 세리, 나병 환자, 각종 병자들 모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 시스템 바깥에 있었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들만을 더 역차별하셔서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상향주의를 숭배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1대1 채팅을 한 번쯤은 누구나가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복음대화방이란 1대1 채팅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대화방에서는 지구상에 믿지 않는 한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알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성경의 원리와 성경을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채팅을 통한 1대1 전도를 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대화방에 들어오시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저희 사역자와 대화를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대화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www.bbnchat.org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대화방 사역자와 만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네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늘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늘 아내가 집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집에 오면 맨날 노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불만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루라도 좋으니까 아내의 몸과 내 몸이 바뀌고 역할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로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정말 자기가 아내의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막 깨웁니다. 애들이 막 안일을 하는 거 억지로 깨워가지고 씻게 만들고 아침 식탁을 잘 준비해가지고 남편과 애들을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식사 잘 하게 하고 애들 또 점심 도시락 잘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을 이제 학교까지 또 차로 태워다가 또 보내줍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빨래를 다 밀린 빨래를 다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저녁거리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김에 또 드라이클리닝 또 하기 위해 세탁소도 들려가지고 이제는 마트에 들려서 저녁 창거리를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막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바로 또 2시가 돼가지고 애들도 픽업할 시간이네요. 정신없이 또 애들 데리러 가서 픽업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또 애들이 숙제가 뭐냐고 물어본 다음에 숙제도 도와주고 애들 먹을 간식거리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빨래한 것도 이제 또 이 그 서랍에다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저녁 식사를 또 이제 맛있게 준비했더니 이제 남편도 돌아오고 애들도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엌도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또 양치질 시키고 씻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겨우 파김치가 돼가지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아내 역할이 힘들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해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다시 남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소원 다시 들어주마. 그런데 9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다. 네가 임신 중이란다. 그랬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얘기입니다. 이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없어요. 제사장은 아들이 있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후손들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 때에서 끝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간구하는 거죠. 꼭 아들을 달라고, 꼭 아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날 이 제사드리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사람이 이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는 뭐고 막상 또 허락하신다니까 또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꼭 우리들 모습 같지 않은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일이 나오죠. 열심히 기도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발 좀 내보내달라고,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 꼭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쪼르르 나가서 탁 열어 이렇게 봤더니, 삐꿈해 봤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으면 문을 열어줄 것이지 그냥 너무 놀랬는지 어쨌든 탁 닫고 또 도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금 베드로 사도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나 이구동성으로 네가 미쳤도다. 참 이거 웃지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이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해줬는데 속 터질 일이네요. 그래도 자꾸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네가 헛것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사가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수고로 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한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치려고 합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니들 실력으로 애 낳으라고 그랬니? 내가 해주겠다는데. 근데 자기가 마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네가 벙어리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이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앙을 표현하면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듯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나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이 별로 감흥이 안 오죠. 감동이 안 오죠. 세상에서 큰 자는요. 나보다 큰 자가 나타나면 난 또 작은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주 앞에 큰 자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큰 자는 누가 되느냐? 심지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네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겸손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큰 자가 돼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다스릴 수 있어요. 큰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몇 명이나 하나님께 인도하셨는지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 인도하셨는지요? 그래도 내 가정에 맡겨둔 자녀만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죠.

밤중에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 맹독성, 독이 엄청난 이 상자 해파리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몇 분 동안 죽었느냐? 의학적으로 20분 동안 죽었어요. 그런데 20분 동안 분명히 죽었는데 20분 후에 살아났어요. 이 20분 동안 이안이라는 사람은 천국, 이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먼저 지옥을 먼저 갔어요. 지옥은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깜한 세계, 고통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여줍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그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르는 이 이엔에게, 이엔 메코맥에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들려서 보여주면서 보내줬대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정확하게 그 눈에 보여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세계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받은 사명은, 다시 살아난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들에게 전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간증하며 다니고 이 사람의 그런 그 천국 다녀온, 지옥을 다녀온 그 경험을 더 퍼펙트 웨이브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명,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을,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이유예요.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도저히 불가능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를 낳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는지, 우리도 불가능한 문제가 많아서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언제 구원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언제 구원하셨나요? 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죄짓고 있을 때 구원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착하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로 그야말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그것으로 은혜로 갚아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지금 사가랴 당시에는 제사장이 한 2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2만 명이 제사를 1년에 딱 두 번 정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1년에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다 뽑히면 또 다시 돌아가면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가 되는데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서 분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나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 하나는 사역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냐고요? 일하라고, 주님의 일하라고, 주님 잘 섬기라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이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을 드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잘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내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시죠. 우리가 알았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떠나지 마세요. 힘들다고 버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남한테 넘겨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줄 때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면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가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우리 때는 한문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한문을 잘 때는 못 배웠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쳐줘서 좀 읽을 줄 알아요. 이게 뭐죠? 사람의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무를,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진인사 대천명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몰라라 하고 내가 예배자의 삶도 제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자의 삶도 제대로 안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스포일 브레처럼 버릇없는 아이처럼 가다듬지 않은 성숙지 못한 모습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여러분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보면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애는 못 낳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제사장 가문이 끝날 판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야 이것도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막혔어 이제는 갈 데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나 봐 끝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계속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EM 처치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불가능한 거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 제대로 서서 정말 우리 퍼스트 제너레이션 가면 세컨 제너레이션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이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오늘 현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옆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도 주셔서 자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잘 만들고 이제 또 좋은 또 우리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이제 지금 이 교회가 2세를 중심으로 한 멀티 에트닉 처치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한인교회들은 멀티 에트닉 처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인 2세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그런 민족들도 포용하는 그런 교회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 2세, 3세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뿌리받고 서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분명히 낳아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사가랴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기 알리오란 말은 기노스크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지만 이것은 본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알리오, 야다. 이거는 뭐냐면 경험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리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안 일어날 겁니다. 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표현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자기 실력으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그때도 물론 그냥 예 하고 받았지만 사실상 자기 아내는 65세가 되어서 경수가 이미 끊긴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99세 때 또 자기 아내는 89세 때 또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결국 뭘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려? 어떻게 내 품에 아들을 안으려? 이 얘기겠죠. 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에다 갖다 놨어요. 저들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나요? 40일 동안 열심히 불평을 했습니다.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왔어.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가나안을 니들 실력으로 니들 전쟁 실력으로 점령하라고 그랬니? 내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메뚜기 같대요. 그래서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 은혜로 죽였다는데 자기들이 실력으로 마치 하는 것이냐? 메뚜기 같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초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게 뭐였죠? 9개월 동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말이 그렇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백성들이 앞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오는데 축복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벌써 불신앙의 말을 뱉었는데 나와서 무슨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찬양과 원망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하는 데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공부하면서 이 다윗의 그런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었을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가 계속해서 9개월 동안 방정맞게 입을 돌리면서 그게 될까? 나이가 먹어서 안 될 거야? 임신을 했어도 유산할 거야? 아마 그 방정맞은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입을 너는 닫고 있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벙어리 되게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도 부정의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들이 비수같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찌르고 사랑하는 친구, 내 주변 사람을 찌르는 그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만 꼭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요셉,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은요 극명한 차이가 나와요. 사가랴는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 사가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은혜의 신앙이에요.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면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그거는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잉태가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추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택했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인가요? 잉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아를 주면 그 메시아가 나를 보호하겠지. 설마 죽게 하겠습니까?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부닥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계속 감사의 찬양이 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직접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지 마시고 지금 곧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직접 주님을 부르십시오. 골방 문을 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기독교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으로 대접받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시거든요. 뭐 천주교에서는 뭐 김수관 주교형이나 뭐 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을 보였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누구도 그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3번째 강의 믿음의 보원을 전해주십니다.
1: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본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이 되어라 이런 말도 많이들 하고 있죠. 특히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목사는 교인과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생각한 리더십이란 게 그런 겁니다. 본을 보여서 따라오도록 하라. 그걸 리더십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가 뭔가 좀 잘못한 게 보이고 또 기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는가 어떤 이러한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로서 이제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다른 의견이 뭐 가질 수가 없겠는데 근데 이제 본을 보인다. 이러한 그 얘기들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 뒤에 가면 얘기 드리겠지만 집에서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죠. 또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또 본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뭔가 가르친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솔선수범하라고 그렇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자식이나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어요. 목사도 어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또 부모도 가르치는 이제 입장에 있고 교사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믿고 따라오고 또 그대로 따르고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어떤 본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현실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으로 대접받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천주교에서는 뭐 김수관 주교형이나 뭐 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을 보였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야.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꼭 그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전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그게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 같은 목사가 눈앞에서 어떤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대로 본받아서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대로 본받으려면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단편으로는 야, 저 사람 목사 같은 목사야 이런 칭찬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 또 본받으라 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가지고 믿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완벽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내 행동은 이만큼 괜찮은 거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 행동을 내세우면서 이익을 본받아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믿음의 행동이야. 너희는 이렇게 본받아서 이처럼 따라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또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다고 해놓고 너희는 또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이상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으면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은 예수를 본받다 가면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면은 그 바울이 본받은 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본받았다 분명히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에게 드러난 예수를 본받은 그 모습, 그게 뭐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이제 받았죠. 그걸 보면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았어. 그게 본받은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고난 받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고난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고난 받았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뭐 막 매맞고 뭐 십자가에 죽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 바울은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했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방식 그리고 살았던 삶의 방향 그대로 바울은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살았던 삶의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방향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은 그걸 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울의 삶의 방식도 삶의 방향도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성취 위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게 바울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서 성취되는 걸 원하는 삶.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게 예수님의 삶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어진 걸 바울은 본받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행동을 보고 따라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삶 방식과 방향.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절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 이건 막 교회를 회방을 하고 막 핍박하는 그런 무리를 지금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은 막 기독교 반대파 막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은

것은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주장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 율법을 얘기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 된 거야. 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른다 얘기입니다. 뭐가 십자가의 원수 된 것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 입장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할례 행하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원수냐? 우리 복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죠.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 3차 담화문 발표하면서 그 앞부분에 얘기하는 게 난 잘못 없고 왜냐하면 내가 뭐 돈 챙긴 것도 없고 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더 이제 막 화타지 침을 오른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이 없어.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진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오면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또 뭐 최순실 문제가 있긴 했지만 내가 챙긴 건 없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런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결국 내가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하고 이런 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십자가 원수야? 그게 더 신나게 살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 생각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증거되어야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째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못 박아 얘기한다는 우리가 좀 주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도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고 실천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란 얘기예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들이에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다. 그걸 히브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병고침 받았다거나 뭐 그럴듯한 실천이나 행함 보였다고 해서 영광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 받은 사람이 당장 그 뭐 병에서 고침 받았다. 그것 때문에 영광의 나라가 믿어져.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처럼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실상과 증거가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뭐냐는 것이에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

드러나오는 행아의 뭐냐? 착한 일이냐?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이루실 영광의 날을 바란다, 소망한다, 그게 증거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그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흔들림이 없다. 난 그걸로 감사해요. 그게 내 기쁨이야. 그게 믿음에 의한 행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연히. 세상 영광보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 이게 더 내 큰 영광이야. 그걸 믿고 있다면 자연히 세상 영광에는 미련을 두지를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지,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계산과 의도적인 실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믿음의 행함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이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걸 통해 자기를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게 바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우리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 실천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 실천은 예수님에게 나왔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뭐 믿음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나와진 실천이 뭐냐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실천 예수님이 나왔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다 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실천이 본받으면 나와져야 되겠죠. 전혀 그런 건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한 그런 실천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행동, 그걸 본받아 실천해.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실천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복음서를 봐보세요. 보면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실천이 보이는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삶 모습은 얘기한 대로 삶의 방식, 삶 방향,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않았구나. 힘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몰려오는 모든 사람 다 물리치면서 다 쫓아내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자기 무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구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었고 온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봤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시려면 그걸 본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었느냐? 그걸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잘 갔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정치를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자 한다면요, 자연 있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본받고자 할 때, 야, 안 되네? 나중에 좀 할까? 내일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방향을 받고
본받고자 했다면은 그 안 되는 가운데에서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나는 결국 내 날 위한 삶 그걸 포기하지 못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과 같은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실체를 봐요. 내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로 나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명이 확정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을 자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가 뭔가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 문제는 결국은 행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게 큰 문제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과 실천 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모범이 된 실천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의 본이 뭐냐면요. 도덕적 어떤 실천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나타내야 될 믿음의 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말씀의 세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고 실상입니다. 믿음이 자리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그 얘기들을 보면은 바울이 참 그 답답해 하고 있는 그런 그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 구절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게 좀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뭔 게임이 너무 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딴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오직 그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게 너희들이 구원 받은 사건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너희 가운데 있는데 왜 십자가 사건 말고 다른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느냐 얘기예요. 십자가 증거인데 그 다른 게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실제 행함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나에겐 이런 실천이 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아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내가 실천에는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걸 바울은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생생하게 너에게 있는데 왜 다른 걸 봐? 그걸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 사건, 거기에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변화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실천하는, 이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때때로 그럴걸요? 아니, 바울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왜 너희를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냐? 확고한 사실이냐?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내가 죄에서 건진받게 되고 죄가 용서되면서 구원받는 그것도 사실이냐? 그 구원의 문제까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문제까지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누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믿음을 자기에게서 내가 뭔가 조금 달라지게 조금 더 낫게 행동하는 거기에서 찾고 확인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할 일을 얘기하고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그만큼 아프게 했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십자가만이 전부였다. 그 뜻이죠. 십자가만이 전부였다. 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은 늘 엉뚱한 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데로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내 어떤 관심, 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나에게로 관심이 향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 믿음 보여줄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증거가 되겠노? 늘 그런 궁리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본받은 바울과 다른 방향에 있는 겁니다. 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늘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 보시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 세상의 직장 생활을 뭐 생략하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일은 내 이름, 내 영광을 추구한 일, 그 자체를 땅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났을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꾸짖었어요. 그 사람의 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죽지 못하게 못 죽습니다. 항변한 그 자체를 사람의 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말린 건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예수가 죽어버리면은 집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나는 뭐냐는 것이죠. 닭조통 집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난 뭐예요? 그게 항변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다. 바울이 율법을 말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율법 실천을 얘기하고 할 일을 얘기하고 이런 속셈이 늘 자기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 것이죠. 그걸 어떤 자기 성취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걸 땅의 일로 말합니다. 땅의 일이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만이 되는 것이죠. 왜 그게 죄입니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사탄 십자가의 원수 말하는 대로 난 믿음이 있어.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로 가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 살지 않으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본받자게 했을 때, 아, 내 죄가 이것이었구나. 날 위해 산, 내 이름을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추구했던 이것이 내 죄였구나. 그걸 분명히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행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너희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는가 그걸 봐라 그 말이에요. 할례 율법 얘기한 것이 그게 믿음인가를 보란 얘기예요. 그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십자가 원수다. 그걸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자기 행위에 집착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하신다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바라보시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아, 내 믿음 가짜였다. 다 발각이 돼요. 늘 내 이름과 영광을 추구했던 나. 나 이건 믿음을 산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걸 봤을 때 그 언약이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언약의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지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의 증거로 자리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 그런 고백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끌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사람 대략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보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이 있는 그 자리로 끌어가요. 그렇게 우리 이끌려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이죠. 성경에 등장 인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모두가 믿음이 이끌려 살았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인물도 우리가 본받을 건 없어요. 흔히 그 뭐 욥의 인내를 본받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욥이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인내하자. 그게 본받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실제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서 선자들처럼 오래 참아 고난 받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 얘기도 욥이 인내했잖아. 너희도 본받아 인내해. 뭐 이렇게도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내용은 선지자들을 본받아 가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참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꼭 참았다, 힘들어 꼭 참았다,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기 똥꼬집으로 막 나 이거 말씀 전할 거야 막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나 약속을 선지자가 먼저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서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선지의 말을 받지 않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믿다 말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오래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선지자 본받아가지고 오래 참 복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가 때로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이 있다. 그날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는 거예요. 그날이 있으니까.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욥의 인내가 나오죠.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왜 고난 받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참았죠. 욥의 인내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온갖 자연현상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 이렇게 물잖아요. 막 비 내리는 거 이유를 알아? 막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은 뭐냐면 자기가 정당하다. 정당한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어. 이걸 욥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욥이 자기 정당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난 정당하고 정당한 이거 문제가 아니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다. 그 믿음이 인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 나는 나의 정당만 나는 늘 고집했습니다. 이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으면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완성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이 돼야 돼. 의미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루실 영광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 사도들이 그 길로 갔어요. 우린 그걸 본으로 삼으면 돼요. 아, 사도가 이 길로 갔구나.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면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그 길로만 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본이 되는 것이니까. 뭐 다른 할 말 뭐
없는 겁니다. 사도가 얘기한 본받으라 그 의미를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예수께 두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불의함이 다 보입니다.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에 붙들려 있는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그 나라, 그 나를 소망하면서 오래 참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발, 연출 윤재희. 160번째 시간.

0: 대구의 준비는 평양 못지 않았다. 각 교회들은 뜻을 앞에 다가올 부흥 사경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모이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대구 지역 교회들의 얘기를 했다.
1: 대구는 경상도 북쪽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상도 북쪽 교회들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이었죠. 일본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성령부흥운동을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을 넘어 왜곡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대구는 나라의 부채를 갚는 의미도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나쁜 시각을 해소하기에 일대대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대구 교회로 모인 성각자들이 있었죠. 그처럼 대구는 남달랐습니다.
0: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평양에서 이뤄 소문으로만 듣던 성령운동의 실체를 대구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목격하고 체험하길 원했다.
2: 와, 오늘도 이래 만나. 이 무슨 조화야? 대구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3: 그래 말이다. 내서만 머리에 털나고 이런 모습 본 게 처음 아니나. 이게 다 믿음 때문 아이노.
2: 그래 말이다. 이래 우리 대구 사람들이 목말라 있었나. 이래 목말라 우에 살았노. 참말로 용타 용해.
3: 그러니까네 이래 모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 아이노.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네 퍼뜩 들어가자. 이러다가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가 꺼져 깔고 앉아야 할 거 아이가.
0: 본격적인 부흥사경회가 아닌 준비 모임이었는데도 그들은 부흥사경회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뜨거움을 보였다. 기도 소리는 하늘을 닿았고 대구 전역에 울렸다.
1: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경회가 세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대구도 역시 세인들의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간 대구와 민족을 해왔던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뭔가 큰일이 교회를 통하여 도모될 것을 내심 기대를 했으니까요.

0: 2월 대구 부흥사경회에 앞서 준비의 열기는 전달 그 정점에 달했다. 재령의 헌트 목사의 가세로 성도들은 사경회에 앞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미리 맛보게 된다.
1: 아유, 뭐 와 이래 안 오나? 올 시간이 넘었는데 말이다.
2: 아, 그래 말입니다. 내 알기로는 선교사들은 능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면 혹시 오시다가 뭔 일이라도... 아이고, 시방 무슨 말을 하? 그놈이 그 주둥이 닥치지 뭐나?
3: 죄송합니다. 쟤는 고마 어르신들이 늦으시니까 염려 차원에서...
1: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 뭐 한 말 그 구배 뭐나?
3: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2: 아마 그만하소 마.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는겨. 좀매만 기다려봅시다. 곧 오시지 않겠는겨.
1: 오시나 봅니다.
4: 어르신 오셨습니다.
1: 아이고 엄마 오시느라 욕받심대.
2: 그래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겨.
5: 아, 제가 늦었습니다. 오는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마이라에 죄송하기는요. 저서 안으로 돼서 사람들이 막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나는요.
5: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까?
2: 아무요. 이래 많이 모인 것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처음 아닌겨. 사람들이 꽉 차십니다.
5: 아 과연 그렇군요. 저기 보이는 곳에 뜨거운 열기가 하얗게 넘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0: 헌트 선교사의 대구 방문은 방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도는 힘을 더 받게 되었고 사람들마다 영적 체험의 몰입에 서 있게 되었죠. 기도회 중 헌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이리 모여 있느냐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그냥 놀러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구경을 온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6: 성령님을 만나
5: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경만 하실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해마다 ITL 카드를 배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BBN 방송을 듣게 될 것인지, 또 BBN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BN 방송에 ITL 카드를 배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세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기는 일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타인을 업신여긴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뇨와 영문에 관한 하나뇨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뇨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복에 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복기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냐와 머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베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노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릿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말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이어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기바 사람이 621명이요 민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이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베아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르고다 자손이라. 토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여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릭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리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4: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이아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인을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그 뒷부분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내시려면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충고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며 이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7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또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건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분명하게 하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비난하시죠. 정죄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으로 또한 바로 당신 자신의 삶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저기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구속의 사랑은 저기에 찬 인간들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소의 사울의 삶에서 매우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을 깨뜨려서 그는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도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역사가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7장 10절로 가보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주님께서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 때 항상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율법이 그분에게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나요? 또한 그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비밀리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체포될 위험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숨기고 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매우 갑작스럽게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말라키 3장 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7장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선권을 두셨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께서 라비 학교에서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랐던 겁니다.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그분께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랐죠. 심지어 7장 46절에 가보면 그분을 적들까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님은 늘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웨이 마우스라고 하는 분은 본문의 그 처음 부분을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쓴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이러한 것은 구약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시험해 보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랑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간의 지식은 사랑받기 위해 알려져야 하지만 신적인 지식은 이해되기 위해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 사랑, 순종 이 3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시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은 주를 맛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에게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스러운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경험자만이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확증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로 가보실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만일 그들이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한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람들은 혹여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것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깨달음이 많은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19절로 가보실까요?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산상설교가 그들의 종교라고 말하는 자들, 혹은 십계명에 의해 산다고 말하는 율법 지상주의자들의 위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려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문 밖 율법을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당신의 사역을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즉시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를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냐? 모세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엽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례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오래전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의식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그들 자신의 모순을 보여주시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만일 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깨뜨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을 이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또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나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나를 보았다고 생각하냐? 실제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그분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은 그분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되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적당한 때에 그분을 잡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오직 자비로운 손길들만이 그분을 만졌다는 것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오직 자비로운 눈길들만이 그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 이 영적인 말을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에게 마치 조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제 절기의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은 성전에 두 배의 물을 붓게 되는데 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물이 그분의 발목까지 닿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긴 여행 동안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찬물 곧 생명의 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자기의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으로만 그 예절을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질문은 여러분은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진흙탕 구덩이에서 다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런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삽니다. 여러분은 그분께로 가셔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영어로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아직 그들 가운데 충분하게 풍만하게 풍성하게 내리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후에 오순절 때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한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날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이죠. 교양이 있어요. 아주 참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그런 여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이 속이 비었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그런 여자는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매력이 있으려면 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내면 세계도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교양도 있고 품위가 있으면 그 여자가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외양 꾸미는 것 못지않게 이 속을 많이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특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품위가 있어지고 그렇죠. 또 신문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성경과 신문입니다. 신문도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고 읽고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인터뷰 같은 기사를 읽으면 참 감동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읽으면 어떤 데는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고 참 이 도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 된 신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신문도 보는데 그것보다는 종이 신문을 보는 것이 저는 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이로 읽는 거하고 화면으로 읽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종이로 읽으면 이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신문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글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느껴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책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TV만 보지 마시고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을 읽으면 그만큼 우리 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많이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지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His Needs, Her Needs라고 하는 그 책, 남편의 요구, 아내의 요구라는 그 책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conversation, 대화예요, 대화. 아내가 남편들이 자기와 대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대화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문도 계속 보지, 책도 많이 보지,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발전해요. 지혜도 더 많아지.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 키우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 볼 시간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뒤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화가 여러분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아내는 여러분 그 지적 수준을 남편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여간에 성경만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신문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가정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도 이쁘고 교양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근데 얼굴도 예쁘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마음까지 이쁘면 어때요? 완전히 천사죠. 그런 천사가 없죠.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여자 연예인들 중에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인물도 참 좋지만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 많이 한 영화 배우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로마의 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인데 이 여자분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구호활동 많이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자기 아들에게 해준 말인데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이쁜데다가 마음씨까지 이쁘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 안에 현숙한 여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내 칼만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분이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께 무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복을 말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자녀에게 그렇게 했겠죠. 입을 열어서 지혜의 말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생활을 이분이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 교육은 아버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 교육이 이제 어머니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잘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쓴 거예요. 근데 누구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유니게도 디모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훌륭한 인물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에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를 잘 꾸미고 남편에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둔다면 결코 익숙한 얘기, 현모양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로 이 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능력과 준비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후일을 웃는다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요. 농사도 짓고 옷감도 짜고 옷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밭도 사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구제도 했지만 또 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금도 하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남편 대신 이 부인이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집안 살림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여자들보다 조금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일에 원체 바쁘다 보니까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근시안적일 수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학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제가 삽니다. 근데 대체로 남자들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내들이 알뜰하게 가지고 가정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고 또 미래까지도 아내들이 조금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 부인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꼭 좋게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못 모으고 또 어떤 재산을 증식 못하는 그런 집안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줘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돈을 예쁘게 써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 봤습니다. 적게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쁜 거예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 뭘 잘했느냐? 두 가지를 잘했는데 첫째는 믿어주었어요. 이 아내를 믿어주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어떻게 줬다고요? 믿었다 그랬죠. 자기 아내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또 심지어 땅 사고 파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었더니 이 아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의심을 하고 타박을 주고 불신을 했다면 이 여자가 기분 나빠서도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 남편이 믿어주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보람있게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압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지 못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예.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잔소리 계속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잔소리 하는 줄 아세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못 믿으면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으면 잔소리가 안 하죠. 아내가 우연히 알아서 잘할까봐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를 조금 믿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했는가 하면 당신 이거 안 했지. 안 했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어요. 당신 그거 안 했지. 그거 안 했지. 그 말 속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믿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아내가 오늘 그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묻지 말고 자리 했어? 그렇게 물으래요. 그럼 그냥 궁금한 거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안 했지 이렇게 물으면 그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의심을 하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하여간에 아내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내는 신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로 이 남편이 뭘 잘했는가 하면 칭찬을 잘했어요. 칭찬. 자 28절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뭘 잘했습니까? 칭찬. 오늘 본문에도 칭찬하잖아요.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이쁘고 당신이 제일 유능하고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 늘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만 나죠.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악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악자가 되고 싶어서 악자가 된 게 아니라 맨날 소크라테스처럼 여러분 동네 나가서 말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칭찬 많이 해주면 아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가정도 잘 꾸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래도 여러분 훈련시킬 때 칭찬을 자꾸만 해주면 잘할 때마다 이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그 씨월드라고 있는데 그 씨월드에 가시면 킬러 웨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인 고래 뭐 그 한국말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여러분 그 점프를 합니다. 사람을 입에 물고 이렇게 팍 점프를 해요. 근데 그 큰 고래를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시켰겠어요? 물속에부터 줄 하나 갖다 놓고 위로 지나갈 때마다 고기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밑으로 지나가면 안 줘, 변사가. 위로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올리면 나중에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되는 거예요. 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칭찬만 해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진짜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 것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여자니까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이들도 하나님

0: 말씀으로 잘 키우고 가정도 잘 돌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성숙한 여인이 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뭐냐?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매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성숙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기회와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께서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BBN 한국어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였으니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들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보면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비엔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가진 소유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유로 방송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네가 왜 용서 얻어야 돼? 죄인이 지옥 가야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대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의도 속에는요, 모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자기 긍정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으면 그 질문의 대가를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2: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나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4: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용서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그때라는 말은 사실은 18장 전체를 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그리스의 몸된 교회, 그리스의 몸된 교회로서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영접할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계속 몇 번에 걸쳐 봤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크다고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먼저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능력이에요. 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막고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비밀스러운 것들을 밖에 나서 막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꿀밤 쥐어먹고 입 막 틀어막잖아요. 말하지 못하도록. 이게 어린아이에서 무능력한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어른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혀 부모가 도와줘야만 살아가는 아이가 어린애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언제 어린아이가 아니냐면 엄마 아빠 손길을 물리칠 때,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독립선언 해버린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거든요. 그게 자기가 주체가 된, 방금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도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행위란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가 나에게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에는, 자녀에게 뭔가 말을 했을 때는 자녀가 내 말을 순종해서 자녀가 말을 잘 들음으로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쳤습니다. 왜 바쳤어요? 신이 나에게 뭔가 보답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동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헌신, 성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에게로 대먹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 내고 헌신 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걸 통해 자기의 가치를 또 높인다니까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마누라도 다 두고 장모도 다 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야.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야. 누가 큽니까? 왜 따랐어요? 왜 버렸어요?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이게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 들어가지도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 다음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만물의 찌개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영접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이건 사람의 혈통과 육종으로 나올 수가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때에 영접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내가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게 영접하는 자거든요. 어느 인간이 이런 예수를 영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서 나에게로 대먹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약속하셔서 그냥 간단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행동을 하심으로 예수님께로 대먹혀 들어가는 자, 그게 성도예요. 다시요. 우리가 행동해서 내가 행동해서 나에게로 대먹혀지는 일들을 다 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도 행동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행동하신 결과가 예수님에게로 대먹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잡아서 예수에게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게 걸려든 자, 그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자를,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실족시키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100%가 아니겠죠. 너무나 극소수죠. 너무나 극소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눈이나 발을 찍어버리서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범죄가 뭐예요? 눈이 범죄하고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적은 자,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그게 실족이잖아요. 심지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한 세례요한조차 실족할 뻔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로 오신, 다른 말로 십자가 지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이 안에서 그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지혜가 안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보고 침 뱉고 다 돌아서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항상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배척받는 모습으로 오는데 누가 그를 영접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이런 양을 누가 찾아오는가. 그 다음에 2주 전에 이런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요? 개인적으로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뭐 해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른 데 소문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 두세 명 같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권면을 해요.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회개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뭐로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입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두세 사람 가도 말 안 들으면 어디에 말해야 돼요? 교회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뭐처럼 얘기라고요? 세리와 장기처럼 얘기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얘기라.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을 뭐 하셨어요? 극률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치를 당하고 뭐 어떤 무슨 출교를 당한다 할지로 그를 뭐 하게 여기라? 극률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의 입은 옷이라도 더러운 것처럼 여기라. 그러나 뭐요? 극률을 여기라. 형제처럼 여기라. 항상 극률이에요. 용서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쭉 들은 베드로가 눈치를 채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늘 21절.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네 번, 다섯 번 설교 요약을 했는데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일곱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대단하죠. 일곱 번을 용서해 주겠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인용한 말씀 누가 보면 17장 내용이잖아요.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어. 하루에 몇 번요? 일곱 번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면 뭐라고요? 일곱 번 용서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일곱 번이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진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숫자 일곱 번, 문자적으로 일곱 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곱 번은 완전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진짜 숫자 일곱 번을 말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본 세 번, 형제와 형제, 두세 사람 교회, 이러면 세 번이잖아요. 삼심제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나라 삼심제죠. 그러면 삼심제로 해서 말을 안 듣는데 베드로는 몇 번 얘기해 줘요? 일곱 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 이 질문을 할 때 자기는 뭐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 가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일곱 번을 일곱 번 숫자적으로 한 몇 번이죠? 490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490번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490번을 똑같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7일항성 완전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그 다음에 그 안식을 곱하기 안식을 하면 이제 안식년, 안식년이 나왔죠. 6년이라고 7년은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은요, 49년이에요. 49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런 개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진다? 일한 것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게 안식을 지키라는 개념이었어요. 노동하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일곱 번 아니라 일흔 번이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있게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하면요,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질문자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떤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가난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재산 다 팔았습니다. 이제 영생 얻겠지요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영생 왜 얻으려고 하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왜 영생 얻어야 돼? 죄인이 지옥 가야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대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의도 속에는요, 모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자기 긍정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대가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를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야 이놈아, 네가 일곱 번 용서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일곱 번, 일곱 번 한번 용서해 줘봐.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자격과 그 조건으로 네가 하늘나라 올 수 있는 줄 아니? 네가 이놈아 나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아직 몰라 이걸. 근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세 번이나 예수를 저주 맹세 부인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남을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33번. 그런데요, 제가 종종 이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라는 것은요, 33번 용서한다 그럴 때에 숫자를 헤아려 안 해요? 한 번이다. 네 두 번째다. 요거 앞에 거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둔 거예요, 요거. 세 번만 해라. 네 때려 죽을 거다. 이게 세 번 용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의 완전한 일곱 번은 일곱 번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회개했다면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이게 일곱 번의 일흔 번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산해요, 안 해요? 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앞에서 결산할 거예요. 자, 결산할 때에 어떤 임금이 종들을 이제 결산을 하는데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런데 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내 자식 다 팔고 지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못 갚을 것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하니 허락하지 않고 어떡해요? 빚을 갚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아니 저 사람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왜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해주지 하면서 그 원주인에게 가서 말을 했지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이런 개념, 조건처럼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은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또 뭐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나가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늘 가야 되고 뭐 그 등불도 관리해야 되고 떡도 넣었다 내었다 해야 되는데 지성소에는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일곱 번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 이 앞에 40일간이 뭐냐라고 하면 이 40일, 유대인들은요, 40일간을 용서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속죄를 못 받은 심판받으니까 대속죄일 되기 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 증거를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게 율법에는 명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 애를 썼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해석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거 40일도 사실은 율법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30일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하러 가는 거죠. 30일 동안. 왜 30일 했을까요? 좀 멀리 있는 사람은 걸어가서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30일 동안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뭐가 되는 거죠? 용서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 뭐를 기도를 가르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죄는 빚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패턴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왜? 사람과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뭐로 보여요? 조건처럼 일단 보입니다. 조건처럼 보여요. 문자대로 보면 조건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한 계산인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0: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되죠? 101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큰 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만 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며칠 일해야 되는가 하면 6,001을 일해야 됩니다. 단 1달란트가 6,001을 일해야 돼요. 그럼 1년 365일 중에 65일은 쉬는 날, 공휴일 쉰다고 보고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1달란트 갖기 위해서 몇 년 일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돈 버는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벌으면 몇 달란트 갚아요? 1달란트 갚아요. 근데 한 푼도 안 쓸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어떤 분은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형제끼리는 뭘 안 받아요? 이자는 안 받아요. 이방인의 이자를 받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걸 뭐 이혜훈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이 막아냈는데, 물론 혼자 막아낸 건 아니지만 알려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은행이 들어오면 이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 형제에게는 뭘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럼 이슬람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이자 안 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이슬람 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멋지죠? 이슬람 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 돈 빌려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갈 것이요. 겉으로 나 이슬람 알라 하고 막 이렇게 나 이슬람 교인이라 하고 속으로는 예수 믿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갈 거라 그랬죠 금방.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자가 없다 할지라도 평생 20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1달러 가는 거 절반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절반을 저축했다 합시다. 평생 일할 때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일하면 겨우 몇 달란트 갚아요? 1달란트. 60년 일해도 1.5달란트. 그럼 나머지 9,998.5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왜 이 비유를 하시냐면 인간으로서는 이 빚을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제이빚이에요, 제이빚.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탕감 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100일은 갚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게 100일 일하면 되잖아요. 100일. 한 200일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먹고 산다 해도. 근데 멱살 딱 잡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도 그랬단 말. 그러면, 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 멱살 잡고 감에 가두어서 주인이 다시 불렀다 하면 이건 그러면 만 달란트 탕감 해준 것은 그러면 가짜로 탕감해 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깊이 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주인으로부터 뭐 탕감 받았어요? 만 달란트 탕감 받고 와서 백 데나리온 잡았다고 다시 만 달란트 그거 탕감해 준 거 취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짜 탕감해 준 건 맞아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그렇게 풀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가지예요. 모든 비유는 한 가지. 단순하고 심플한 거 한 가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천국은 용서 받아야 가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 받아야 가는 나라다. 네가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용서해주는 그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차재성 교수 십자가 그 신비의 역사에 마침 용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심판이 외면이고, 그 내면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용서가 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는 심판의 십자가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들어있다. 그 동정과 양면과 같다. 겉으로는 심판, 안에는 용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보고 다음에는 이제 의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심판과 용서와 의만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분은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연결식에 전개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종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 창조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심판도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묵시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물론 용서는 사랑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고칠 마음도 없었어요.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태어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하고 용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의와 사랑과 언약의 완성이 다 들어있는데 끝으로 보니까 뭐예요? 심판. 십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나랑 같이 죽자.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이때서 살려고 하고 죽어서도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더 좋은 데 가서 더 높은 곳에서 잘 살려고 나왔단 말. 이게 전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들고 너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 역사에 같이 죽자. 그러니까 영접할 자가 없어요. 죽자고 오는 사람을 우리는 다 도망가지 누가 죽자고 거기 가겠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전쟁할 때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는 다른 세상 용감하게 나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게 전부 세상적인 이론들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죽자는 얘기는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십자가로 덮쳐서 아까 예수님이 행동해서 나를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과정,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그 과정, 이게 이런 예수 믿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속담 중에 History repeat itself 라는 말이 있어요. History repeat itself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어제의 역사가 사실은 오늘의 역사다. 그리고 내일의 역사도 사실 어제의 역사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칼 베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여지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모든 역사, 역사라는 말 단어의 뜻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역사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느냐?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지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돌고 서큘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현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과거의 사람들,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펼쳐지는 그 일들, 과연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현재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현재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질문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세금은 과도하게 거쳐졌죠. 얼마나 많이 거쳐졌냐면 약 세금이 80% 이상이 거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세금을 다 충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또 빌려요. 또 돈을 빌려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카드 대출을 받아요. 여러분 카드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카드론 이렇게 카드 막 쓰는 사람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카드 회사에 그런 것도 있어요. 리볼빙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소 조금만 갚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월시키는데 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가 25%가 넘어요. 이자가.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일을 해도.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적으로 쌓여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봤자 한 10년,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팔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좀 이 채무에서 나 좀 이러한 편견에서 나 좀 이러한 선입견에서 정말 나 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39권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빨리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 하나님 나라가 오면 마치 구약시대 때 다윗 왕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일시켜서 이스라엘이 정말 세계의 열방 국가들 가운데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듯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겠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는 자유하겠지. 그러한 동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4: 그 상황을 잘 상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몽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부활의 사건이 임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영원히 부활할 부활의 생명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뭐 부산이나 뭐 어디 지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내 집 딱 입력을 해요. 그리고 집을 향해 가요. 집을 향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오르막길을 막 달려가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지를 갈 때도 있고 또 아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집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아파트 앞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정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딱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교회와 같이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딱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차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차단기가 알아서 쫙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등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차가 등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크락션을 울리고 막 그래도 왜 오셨습니까? 어디 오셨습니까? 용무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건 프라이빗 공간이니까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등록한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게 될 경우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요. 왜? 나에게는 등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나의 등록된 나의 허락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등록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시간도 앞으로 영원히 터널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견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딤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세요. 이 견딤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아내와 다퉜어요. 가정에 가보면 남편과 다퉜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긋나요. 근데 이 견딤의 은혜가 있으면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견딤의 은혜가 있으면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집안이 어수선해요. 다툼이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곧 지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설 거야. 어려운 일이 당할 수가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마음에 정말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도 아파도 슬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록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없는 사람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첫 단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온다. 아, 나는 세상에 살아갔을 때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갔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나는 아주 큰 효자였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가 흘리신 피가 너의 죄 때문인 것을 네가 믿었느냐? 아, 지금 믿으려고요. 아, 지금 믿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너에겐 이미 기회가 없다. 이 악하고 이 불의한 자를 저 풀무불에 내어 던져버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견뎌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 나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견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0: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들이 왜 멸망했나? 근데 마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시집가고 이들이 장가가고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라고 말하면 아주 큰 잘못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심는 것이요? 집을 짓는 것이 죄가 됩니까? 사업을 말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을 말을 일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이 왜 이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느냐? 이것만 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왜 멸망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첫째, 재료는 무엇을 쓰신 거예요? 흙을 쓰신 거예요. 근데 흙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입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세요. 손을 입에다가 갖다 대고 후 한번 불어보세요. 불어보시면 느낌이 나죠. 그걸 생기라 그래요. 느낌은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겉모습 속에 있는 모든 장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흙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 살아있는 숨,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령으로 바뀌어요. 생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겉에 태드리는 보이게 육적인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보여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제 가운데 치우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다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가면 핸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막 왼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핸들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쓸릴 때는 바퀴를 잡아주는 얼라인먼트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타이어가 한쪽으로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균형이 깨져서 한쪽만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계속적으로 차가 직진을 못해요. 조금 틀어지고 조금 틀어지고 조금 틀어지고 조금 틀어지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가 엄청나 버려요. 그걸 성경은 패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 영적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위해서 살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다. 왜?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고 마셔요. 내 육체는 그것을 필요로 해요. 나는 그것을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네가 열심히 네가 돈을 벌었을 때에 너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무지하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내가 가득 내 창고에 내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는다. 그리고서 이 부자가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면 저 많은 곡식들을 또 쌓아둘 창고를 어디다 지을까? 어디다 지으면 안전할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네가 쌓아뒀는 창고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서 유일한 해결을 주시는 분은, 유일한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지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고. 그때 노아를 향하여서 이 노아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늙은이 치매 걸렸네. 저 늙은이 미쳤네.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 미친 늙은이 산에다가 배를 만드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근데 홍수가 임할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롯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경고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 사위들, 롯의 두 딸의 사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이고, 저 롯,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저 롯, 노망 들렸네. 그러잖아요. 우습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한번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사진을 좀 한번 보여.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 소금 기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있었던. 왜 저게 저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것이 바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다. 확실한 건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무조건 무조건 나아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디를 돌아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봐요. 왜? 거기에 생활이 좋았으니까.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찬양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준비, 그게 영혼의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등록되어져 있다면 이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그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신론 강의 도중에 탁상에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앙인이었던 데오드로 파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그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은 아닐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버치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노숙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0대 시절 가출을 해서 뉴욕시의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죠. 그 후로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 되돌아오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뭐야, 와인이 다 떨어졌잖아.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구하자.
2: 우선 먹을 것부터 좀 구하고.
1: 지금 어디 가는 거야?
2: 선교단체.
1: 난 먹을 거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설교 따윈 정말로 필요 없고. 난 그냥 와인만 필요해. 와인.
3: 버치, 넌 우선 배에 먹을 것부터 채워넣어야 해. 그러다 간경화 생겨서 죽는다고. 너 음식 먹은 지 얼마나 됐어?
1: 며칠 됐더라. 5일.
3: 어서 따라와. 어디 좀 알아봐서 제대로 된 식사 좀 하자.
1: 제가 왜 여기 있죠?
0: 경찰들이 환자분과 친구를 여기로 데리고 왔을 때 환자분은 만취한 채 복부를 칼로 찔린 상태였어요. 지금 수술이 급하니까 빨리 여기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만약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0: 지금 내부 출혈이 있어요. 수술을 안 받으시면 몇 시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니까 제발 이 서류에 사인해주세요.
1: 제 친구는요?
0: 칼에 목을 베었는데 살아있어요. 아직 20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죽음의 문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버치 코펙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저는 두 명의 형과 두 명의 누나들을 둔 5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는데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셨죠. 제가 12살 무렵 이미 두 형은 감옥에 있었고 누나 한 명은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나와 형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죠. 어머니는 저를 그 길거리에서 어떻게 구해낼지 고민하시다가 저를 결혼한 큰 누나에게로 보내 함께 살도록 결정하셨죠. 누나는 뉴저지 해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행히 몇 달 후부터는 어머니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항상 주일 저녁이 오는 게 무서웠죠. 그때가 되면 누나네로 가야 했으니까요.
5: 무슨 고민 있니?
6: 돌아가기 싫어요, 엄마.
5: 왜? 뭐가 잘못됐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6: 아니요. 누나의 식구들은 저를 잘 데리고 다니고 다 좋았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
5: 하지만 버치, 이 동네에서는 말썽밖에 안 부리잖아.
6: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을게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5: 그럼 추수 감사절이 지날 때까지만 기다리렴. 그때도 계속 돌아오고 싶다면 크리스마스 전에 와도 돼.
4: 그렇게 해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올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친구들이 마련해준 축하 파티에서 저는 잔뜩 취해버렸고 결국 친구들이 업어서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전 구할 수 있는 온갖 마약을 다 사용했고 수없이 경찰서에 연행되곤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됐지만 수업에도 자주 빠졌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뉴욕시로 갔고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던 중 어느 날 저녁 경찰이 저를 연행했는데 저에게는 다섯 가지 기소 혐의가 있었습니다.
5: 네 담당 변호사가 그러는데 네 혐의가 차량 절도와 강도로 중절도죄에 해당된대. 이제 너 정말 큰일 난 거다. 혹시 존은 너 보러 왔었니?
6: 아니요. 대신 그 형네 목사님이 보러 오셨는데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부 다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5: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6: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4: 2주가 지났고 저는 보호관찰로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웠죠. 그래서 어느 날 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저는 절망에 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네 가지 기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항변했지만 마지막 혐의가 읽혀질 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보호관찰을 선고했죠. 하지만 몇 주 후에 큰 형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저는 또다시 조 대신에 형들과 어울려 저녁마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됐는데 이번엔 형과 함께였죠.
5: 세상에, 내 아들 둘이 강간죄를 저지르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7: 맹세해요, 엄마. 저희는 절대로 그 여자애한테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저희는 방에서 헥터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 여자애의 옷을 찢은 사람은 바로 헥터였다고요.
5: 유치장에 있는 네 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얘기가 사실인 것 같구나.
7: 그래요. 웨인 형과 헥터가 그 여자애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바로 그때 그 여자애가 강간범이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대요. 그 여자애는 자기가 우리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면 화를 낼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5: 어쨌든 이건 심각한 제목이야, 버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다.
4: 겨우 15살밖에 안 된 나이에 저는 다시 소년 교정시설에 구금되었습니다. 대배심에서 헥터와 저희 형은 풀려났지만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제 안의 절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성경 공부가 있다고 안내 방송을 해서 저도 그곳에 갔답니다.
8: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다.
7: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8: 그들은 원죄에 대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단다.
7: 하나님은 어느 편이시지? 나는 강간에 대해선 결백하지만 가게를 털거나 강도 그리고 차량을 훔친 일에 대해서라면 내가 강간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죄들을 눈감아 주실까?
4: 재판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죠. 그 여자는 제가 자신을 강제로 끌어서 길거리를 건너게 한 후 3층 높이의 계단을 끌고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엔 멍자국이 전혀 없었고 학대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죠. 저를 포함해 모든 증인들이 증언을 마친 후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그 대신 술에 취하는 걸 택했죠.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릇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아무 목적도 방향도 미래도 없었던 저는 또다시 가출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철로 고가도로 아래 비탈진 언덕에 작은 천막을 치고 지냈는데 사방에 들쥐들이 뛰어다니는 그곳에서 우리는 남이 먹다 버린 깡통 음식이나 우유 등을 먹으며 생활했죠. 말 그대로 제 삶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싸구려 와인병을 움켜쥔 채로 걷다가 한 교회에서 거리로 전도활동을 하러 나온 것을 보고 구걸을 하기로 결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한 여자분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9: 형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형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형제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요.
10: 아, 예, 저도 그런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건 약간의 돈이에요.
9: 아니요. 형제에게 필요한 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 형제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지만 형제가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남부 뉴저지 시골에 있어요.
10: 지금 저에겐 동행하는 친구가 세 명 있는데요.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9: 아, 그럼 제가 내일 네 분 모두를 버스에 태워 보내드릴게요.
4: 우린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남부 뉴저지의 외딴 시골에 위치한 한 시설로 갔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다 낡은 호텔 건물 안에 있었지만 사방에 성경들이 비치된 그곳은 우리에겐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들은 아침이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의 공허를 마약과 술로 채우려 했었지만 이제는 내면 깊이 변화되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설교자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든 개의치 않았죠. 마음은 한결 나아졌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떠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5: 가지 말아요, 버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형제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10: 난 가야 해요.
5: 형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도 예전에 형제와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10: 나도 내가 술 마실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떠나려는 거예요. 난 술 없이 못 살거든요.
4: 저는 쥐가 오글거리는 다리 밑의 삶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러나 2주가 채 못 되어 우리는 다시 그 선교단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이 맞아주었지만 그 후로도 우리의 방문은 언제나 2주 간격으로 들어오고 나오기를 반복했죠. 한 번은 친구와 제가 해독치료센터에서 3주간의 해독치료 프로그램을 견뎌냈는데 알코올 중독자로서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때 어머니가 해독치료센터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11: 너 지금 찬송가 부르는 거니?
10: 어머니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가 남부 뉴저지에 있는 선교단체에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들처럼 마약 중독자거나 알코올 중독자들이었대요. 어머니도 언제 한번 우리와 함께 가보세요. 곧 수련회도 연다던데.
11: 뭐 만약 수련회가 주말에 열린다면 갈 수도 있는데.
4: 우린 다시 그 선교단체로 돌아갔는데 이번엔 저희 어머니와 형도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던 중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배 후 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꼭 껴안아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죠. 주일이 됐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11: 버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남아있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게 하려고 그런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10: 엄마가 꼭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11: 뭐 그렇지. 지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니까.
10: 그렇다면 여기 계세요. 저도 기뻐요, 엄마.

0: 야.
1: 다 괜찮아. 다 괜찮다, 아들아.
0: 작은 형이 왜 죽은 거예요?
1: 배렴이야. 배 물이 가득 찼나 봐.
0: 근데 엄마는 어떻게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으세요?
1: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네 형이 그곳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구나.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영접을 했다니 감사하지.
2: 우리는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뉴저지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6개월 후 제가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저와 친구는 어떤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저희를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는 피를 흘리며 길가 배수구에 쓰러져 있었고 경찰차가 저희를 병원에 실어다 주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나 보니 제 온몸이 끈으로 침대에 꽁꽁 묶여 있었고 어머니는 제 곁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칼에 찔리는 사계를 입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을 바로 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회복된 후에 다시 술이라는 액체 무덤을 찾아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한 채 주차된 남의 차에 올라타 신나게 달리다가 차 몇 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죠. 그 후 우리는 법원에서 일정의 협정을 맺고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다행히 뉴저지에 있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저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즈음 원래 나빴던 제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었지만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지금도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사실은 저 자신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기도실로 걸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지쳤어요. 정말로 지쳤어요. 주님을 대적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부디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제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만약 주님께서 제 삶을 원하신다면, 만약 그것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주님. 그들은 저를 훈련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방문자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 사이 법원에서는 제 사건을 뉴저지로 넘겼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르는 한 저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주말 휴가를 받아 상담가와 함께 뉴욕시에 갔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열리는 거리 집회에 가서 예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죠.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옛 친구들과 마주치게 됐답니다.
3: 보츠, 네가 감옥을 피하려고 그 선교단체에 갔다는 소식 들었어.
4: 아마도. 하지만 난 이제 거듭났어. 예수님은 정말로 계셔. 그분이 날 완전히 변화시키셨거든.
3: 그래? 나랑 같이 좀 걷자, 보츠. 자, 여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야. 한 모금 마셔봐. 이 자식. 야, 너희 상담가는 못 보내.

0: 그러니까 얼른 마셔봐. 네가 목말랐다는 거 나도 다 알아.
1: 아니, 넌 이해 못해. 난 정말로 술 마시고 싶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셨거든.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0: 이제 나도 네 안에 있는 게 정말이라는 걸 알겠다. 난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
2: 그 일은 이미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죠. 저는 망막박리가 생기는 바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도 졸업했고 1988년에는 성서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주님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저와 동행해 주셨죠. 전 지금도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고 또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제 여러분은 왜 저희의 좌우명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절망의 순간에 서 있는 분들, 붙들 것 하나 없는 깜깜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출연 김영찬,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이명희.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워너본 브라운 박사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방송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박사 워너본 브라운입니다. 워너본 브라운 박사는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로켓 과학의 선구자적 업적을 쌓은 것은 세턴 V 로켓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최초의 인간 달 착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72년에 이 과학자는 우주 기원에 관한 과학적 이론으로서 디자인에 관하여 한마디 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창조를 상상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접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디자인과 목적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우주의 디자인을 인정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것들을 디자인했는가에 하는 질문에 다다르지만 과학적 방법은 우주, 생명 및 인간이 디자인에 기초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이터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디자이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들 하면서 과학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대답들을 주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신적인 의도가 없는 자연의 기본 법칙들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학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번엔 당신이 진정한 과학은 창조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으면 봄 브라운 박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한다. 그들은 부패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당신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BBN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BN 성경 대학은 6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연구, 성경교리, 기독교인의 삶, 성경각 66권의 연구, 성경인물연구 그리고 그 밖의 개별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성경대학 홈페이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가 되고 싶고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서고 싶고 꼴찌보다는 1등을 원하고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될 때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진정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지난주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골로새 1장 시작 부분을 못 들은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전할 거예요. 예, 말씀은 같이 두 번, 세 번 우리는 평생토록 봐야 될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절에서 8절 목사님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본문이 좀 기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이 추석 있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빠, 엄마, 친척들이 어떤 인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지요. 예,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인사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지난주에.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기도 이렇게 인사는 바울의 인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할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 또는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인사로 했어요. 이걸 또 모으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다 나온 인사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사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게 인사인데요. 그런데 그런 인사들은요 결국 이 세상이 무너지면 없어질 내용이에요. 복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이것들만 있는 것이 전부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을까요? 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게 속아서 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5: 그래서 사람들을 인사할 때 밥 많이 드셨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전쟁 일어난 거 알아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 일어난 거 알아요?
2: 네.
5: 그때에는요, 밤 사이에 이 목숨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낮에는 경찰이 왔는데 밤에 경찰이 물러가면요,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마을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밤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말하는 것이 인사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요, 이 세상이 무너져서 다 불태워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사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인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 날 지진을 느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진을. 다 느꼈어요? 세 분이나 느꼈어요? 두 분.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그때 월요일 밤이었는데요. 저녁이었죠. 예, 손 내리도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집이 무너지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얼마나 힘이 센 지진이면 이 땅이 다 흘러들었을까요? 그죠? 땅이. 사람들은 땅 위에 집 짓고 사는데. 그때 목사님 어디 있었냐면 저 목사님 서재에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누가 왔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의자도 흔들흔들, 책상도 흔들흔들, 등도 흔들거리고요. 그 벽까지 흔들거리니까 이 건물 크죠? 여러분 집보다 훨씬 크잖아요. 8층으로 된 건물이에요. 이게 8층으로 된 건물인데 이 큰 건물이 그냥 장난감 흔들리듯이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더 크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두 번이나. 사람들은요, 집 밖에서 막 뛰어나가고 막 숨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뭐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의 말씀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이 불타서 사라질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 불태워 없어지지 아니할 것, 그게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는 거 안 믿었어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지 이랬던 시대가 장세기의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들려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뭐 성경책 이게 사실이야? 이건 과학적 사실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나는 믿지 않을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창세기 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없어도 세상에서도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구도요, 물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물 가운데서 지구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그랬을 때에 이 땅에 물이 넘쳐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살았어요? 노아 가족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빴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 준비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세상은 죄가 가득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냐면 불로 심판을 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더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 롯의 가족, 롯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다 불태워지는데요.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 결혼한 것은 아니고 약혼한 사위겠죠. 두 딸이 있었고 그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롯의 사위가 요한이라고 이름 합시다. 미안해요. 예찬이라도 할까? 요한이 예찬이라 합시다. 두 사람 사이가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이 자네 요한 또 예찬이 내 말 듣게. 지금 우리가서는 기 막지 마. 기 손대. 왜 길을 막아? 농담으로 들려 지금? 그래서 이 성이 불에 탈 거야. 빨리 자네도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불로 심판할 거야. 그때 롯의 두 사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장차 불에 태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게 롯의 사유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요, 이 세상이 장차 불에 태워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불에 태워 사라질 때에 누구도 함께 불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뭘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요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느냐 하면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베드로가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거 맞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만 믿고 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정말 불에 타지 않을 나라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은 다 옛것이에요. 옛것으로는 새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건 불에 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야 돼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지진도 없는 곳이에요. 흔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흔드신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무슨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요. 여기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흔들려 떨어지겠죠? 부서지겠죠? 그죠?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요. 흔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릴 것을 흔들어버린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자꾸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내가 지금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안 되구나 해서 흔들려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렇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지.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야. 아, 그렇구나.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구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만 한 나이를 다 지나왔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목사님은 국민학교 다니셨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녔고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었느냐라고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야, 이상우, 너는 이 세상에 무너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흔들어 대신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흔들려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흔들리려고 막 붙들고 튼튼하게 붙들고, 이거는 안 무너질 거야. 우리 집은 안 무너질 거야. 이 예배당 건물은 안 무너질 거야 했는데 하나님 지진으로 흔들고 다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이 무너졌네. 우리 교회당이 무너졌네. 아이고, 내가 오늘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는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0: 소망은요, 망, 바란다는 건 말, 신, 망, 사랑은 애예요. 신의 망 해도 되고, 신망에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예, 믿음, 사랑, 소망인데요. 이거 믿음, 사랑, 소망은 영원하다고 그래서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 1. 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너 왜 이제 와서? 진원이 왜 이제 와서? 어? 아, 앞에 와서 앉아있다고 화장실 갔니? 다음에는 참으라. 20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지? 너 게임하다가 저 중간에 오줌 누르고 가니 안 가니? 에? 간다고? 그렇구나. 어떤 친구는 한 30분 못 참겠니? 중량 게임하면 점수 올려갈 때?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뭐예요?
1: 믿음.
0: 두 번째, 어떤 사랑요?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가요. 물론 조금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 내 어떤 형제가 힘들면요, 나도 힘을 다해서 그 형제를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연보를 하는 삶을 살아요. 놀라운 거예요.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 봉사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사둔 소망.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우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막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물론 성령 열매 우리 여름 성경 때 배웠죠? 그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 물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목사님은 별로 겁이 안 나서요. 막 흔들리는데 무너져 내린다 해도 목사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흔들리다가 막 도망 안 갔어요. 막 책상 밑에 안 들어갔어요. 무너져 그냥 있었죠, 뭐. 예, 네. 아, 잘했어요. 믿음이 좋은데요. 그렇게 있다가 왜, 아, 이거 지지는구나. 세상은 흔들린다고 했으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그렇다고 막 위험해가 막 살이 무너지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그거 믿음 안 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괜히 있다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집 무너질 때도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죽어도 된다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있다가 진이 나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1: 그냥
0: 또 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괜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말 듣지 말고 지진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 같은 데 가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진이 진짜로 크게 일어나면요, 운동장도 쭉 갈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에나요, 저 미국 같은 데는요, 지진이 얼마나 심하게 나느냐면 땅이 쭉 갈라져요. 다리가 막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흔들리고 결국은 불타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늘에 쌓아둔

0: 소망. 이걸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땅을 한번 흔들어서.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믿음의 내용들, 이걸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1912년 4월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승객 중 한 명이었던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몇 안 되는 규명정 가운데서 하나의 6살 난 딸 하나를 앉혔답니다.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는 다른 승객에게 주고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하프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헤엄쳐서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간 다음에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그 타이타닉 호 생존자들의 모임에서 한 남성이 자기가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엔 하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대요. 그러나 하퍼 목사님이 다시 물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하퍼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처지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얼음장 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긴박한 마음과 각오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끝까지 참고 계속 가르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산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이 유한한 인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더 긴급하게 여러분은 느껴지고 계신가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방송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생방송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후원하신 그 후원금들이 지금의 BBN 방송을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담긴 그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사역의 놀라운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매년 생방송 후원 행사인 나눔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의 삶 속에는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지치고 육심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피곤한 육신을 가다듬어서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온 신간 중에 내 안의 소음을 줄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Cut Noise. 호주 출신의 소통 전문가인 크리스 헬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의 김창옥 교수와 비슷한,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자매님들이 좋아할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 2000번 이상 강연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는 소음들, 노이즈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도 있고 비즈니스나 아이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노이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고통을 안겨줄 때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예인들을 보면 이 악플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통계자료를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악플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일본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는데,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80%예요. 100개 중에 80개는 악한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잡다한 소음들을 커트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내려버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 그 책에 의하면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SNS에 가짜 행복 연출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면 마음의 분주한 소리들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진짜 해야 될 바른 본질에 삶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에 집중을 하면 우리 삶이 바로 될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소개해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이 집중될 때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왜냐하면은 He i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마지막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내 귀찮은 삶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권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참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흘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시도 친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케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느라고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진짜 보아야 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놓칠 때가 많지 않은지,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진짜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참가치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채식주의냐 육식주의냐에 대한 이슈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설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머조리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AD 49년 동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왔다고 계산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아마도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이 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채소만 먹는다고 한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리 로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정결한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보았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대다수가 금지 품목이에요. 돼지 족발, 꼼장어, 낙지, 오징어 볶음, 뱀, 이 전부 다 금지 품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지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이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절기나 날들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아니 아직도 고기 타령하고 날짜 타령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파가 있고 너파가 있고 채소파가 있고 고기파가 있고 고기파 중에서도 소고기파가 있고 돼지고기파가 있고 이 교회가 나누어져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마땅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업신여기지도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형제들을 다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와 같이 유대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고로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여기서 채소만 먹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Judaizers.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와 같은 주다이저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탄호했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케이스는 주다이저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적인 삶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예요. 쉽게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적인 전통이 내 삶 속에 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날짜를 정할 때도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특별히 유교적인 경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르신이 등장하면 일어나게 되고 공경을 표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정장을 해야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묻어있던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가 더 좋은데 왜 교회 왔더니 자꾸 좀 가볍게 느껴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심지어는 찬송 부를 때 1절 부르고 3절로 스킵하면 시험 드는 분 계세요. 질서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냐는 거예요. 질서 있게 불러야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그저 삶을 살아가지만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것이 저도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 반대 경우도 물론 있죠. 젊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찬송만 부르면, 복음성가 부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또 예배 찬양이 파워풀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 스타일에 대한 것 혹은 옷을 입는 문제에 대한 것, 오랜 관습 때문에 전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이게 과연 본질일까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고 저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만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비본질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심지어 이 8절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본문 속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너희들이 이날을 지키든 저날을 지키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갈등처럼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는 갈등이 아니게 되고 문제처럼 느껴졌던 비본질적인 이슈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우리 삶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설사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크리스천 삶의 본질 중에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크리스천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크리스천 삶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갈등도 풀리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세상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내 삶의 중심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받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acceptance. 좀 풀어 설명하자면은 모든 자를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낮추어 멸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판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크레노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죄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죠. 판단은 해야 되지만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다른들을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판단은 할 수가 있지만 정죄하게 되면 컨뎀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돼요. 우리 삶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참 심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 서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에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는 나도 동일한 허물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가요? 나는 항상 옳기만 한가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보아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무엇을 어떤 사연인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억셉트하셨대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는데 형편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억셉트하셨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당연히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나 자매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보면은 꼭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를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평가해 주려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자기 교회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가 사사건건이 살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의 은사를 행해야지 어떻게 비판을 가지고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페르트스 메델리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을 중심으로 그 30년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800만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온 땅이 황폐가 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참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본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챙기기 위한 전쟁인 것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성 어거스틴이 한 것으로 인용을 하지만 실제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 멜데뉴가 한 말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고 억셉트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상은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며 사는지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난 이슈에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형제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비판이 아니라 acceptance, 받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비판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가슴에 안고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내가 하려고 하던 비판도 멈추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억셉트하신 사랑과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참 신랄한 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인이 뭘 잘못했으면요, 그 하인을 꾸중해야 될 사람은 주인이에요.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하인을 다루어야 될 사람은 그 하인을 둔 주인이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감나라 밤나라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오늘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maybe 교회 직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누가 꾸중을 해야 될까요? 세우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다루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놓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직분자건 하나님 부름받은 사역자이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 있을 수만 없어요.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whether he stands or falls,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it's

0: to his master. 우리가 서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를 세우신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 제 개인에게 위로가 되느냐고 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짐의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넘어진 적이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내년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대상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실제로 넘어짐의 경험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잘났을 때든 못났을 때 이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설사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fall down하는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왜냐하니까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어떤 분은 이것을 찬송가인 줄 아시는데 사실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 Irish Norway 쪽에 있는 그 작가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찬송가로 만들어졌던 노래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교회 크리스찬 그룹들이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성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사들이 많이 나오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높은 산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당신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저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우리는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고 무너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짓밟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폭풍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넘어졌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소유권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건 사실 일종의 선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서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죽어서 안 된다는 말이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있어도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소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이 펄처스한, 리디만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 것이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보면 우리 모두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공부한 것, 나의 학벌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의 존귀함을 말하는 근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precious한,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자기 소유된 사람을 하나님은 함부로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어요. 강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불꽃이 사나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실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누릴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자녀가 되면 누릴 특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축복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보호와 특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마땅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기록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환란이 찾아오든 어떠한 공격이 찾아오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리지 못할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분주해서 뛰어다니고 있죠. 쇼핑하고 파티하고 즐기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성탄을 그들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추리도 아니고 데코레이션도 아니고 선물 박스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즐기는 음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인 것을 바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증거할 때 그때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 중에 김승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좀 특이한 케이스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절에서 돌을 닦던 선임이셨어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불교에 자기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시고 원래 교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불교에 자기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제법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국제불교문제연구소의 홍보국장을 역임하시고 국제불교정토정교육국장과 포교국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제법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불교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학교를 설립하다가 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감옥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 갇혀서 이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스님이 교도소 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종일 염불 외우시고 참선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염불을 외우고 참선을 하다가 불경을 좀 보고 싶어서 불경을 빌리려고 교도소 도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죄송하지만 불경은 사람들이 다 빌려가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라도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줬어요. 기도원 성경책 하나를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났대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이 불교 신자인 걸 뻔히 아는데 이 성경을 읽게 하다니. 그러나 심심해서 하루 종일 그 교도소 안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심심해서 읽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읽자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행적의 한 부분을 읽다가 본인 표현에 하면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대요. 그게 무슨 대목이냐고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본인은 불교를 잘 알기 때문에 불교도 생로병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자는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불교를 연구하면서 죽음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지만 죽음의 해답이 부활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불교에서 보지 못했던 생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8개월 동안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번민하고 번민하고 번민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명의 해답이 없는 이 불교의 나의 생애를 마치지 말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내 생애를 드리자 해서 이번에 1984년도에 한국총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지금 그분은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황하고 헤매던 존재라고 할지라도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진정한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세상은 너 자신을 믿고 홀로 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행복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되기 위해 늘 부족함을 주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셔서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BBM 방송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P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대영 강사의 화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로마가 주는 자유, 힘이 주는 자유, 돈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고 로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 그 말씀에 묶이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신 하나님께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기꺼이 양도해드리는 사람, 또한 내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기 전에 나그네의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시험받고 고난당하셨다 하는 말, 나그네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우리가 살도록 도우실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유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에게 내 자유를 주어서 이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상처를 말하고 잘난 체 해도 괜찮고 자기 히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노릇 하시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영광에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 나에게 잘해주실 때나 못해주실 때나 내 기대를 들어주실 때나 내 기대를 꺾으실 때나 한결같이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이웃이 그 존재의 가치와 무게에 어울리도록 언제나 내게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디서나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시민권을 가진 자나 존중을 받고 존재를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일에 내 자유를 행사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신비의 여백, 마음대로 내 예측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여백, 그것이 신비의 여백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 사실 하나님께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매이면서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제임스 힐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뒤로 물러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유의 양도 없이 자유로운 인격체가 창조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싱글의 자유를 포기함 없이 부부가 형성될 수가 없고, 부모가 자유를 포기함 없이 자녀가 나올 수 없고, 인격체로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향하여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될 때, 아니 자녀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으로 객으로 대할 때, 그래서 언젠가 내 품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영유할 존재로 나그네로 여기며 대할 때, 그 자녀는 진정으로 인간답게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결국 부모의 욕구 충족의 대리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셔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공간은 커지고 내 이웃을 향한 여백도 커집니다. 그것은 니체의 말대로 한다면 느리고 긴 시선으로 타자를 응시한 일입니다. 나의 속도와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알고 있는 일말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정의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 그런 일에 내 자유를 남용해서 내 자리 고수하고 내 입장 고수하고 내 기득권 고수하기 위해서 상대방 지우고 제거하고 경계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맞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그것을 한나 아렌트는 환대라는 말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 환대를 자리를 내어주는 일, 현상의 공간에서 얼굴을 지켜주는 일, 즉 명예나 체면을 지켜서 그가 현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것을 환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미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 흑인들에게 그들을 위한 자리, 그들의 목소리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성원권을 주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번 오늘날 수많은 이주민들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미국이 현상의 공간에서 이주민들을 현상되지 않은 존재, 얼굴이 없는 존재, 목소리가 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찍어주는 도장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힘을 숭상하는 나라들이 밟았던 전철대로 그들은 지금 자멸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채기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 광야 의식, 불임 의식, 피조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만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그것을 보는 존재가 되고요, 반드시 들어야 할 그것을 듣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관계적 상상력이 결여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살았으나 죽은 존재의 다름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뭐 귀한 어떤 대단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막강한 힘이 있고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되면 늘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결과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일에만 사랑하게 되고 결국 나는 사랑 아닌 것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사탄의 일이 뭡니까? 사탄이 그 무엇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고 해도 이웃을 수단으로 만들고 경쟁과 전쟁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사탄이 그 어떤 권력을 주어도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그네 삶, 중심을 향하지 않고 변방을 향했던 삶, 주류를 향하지 않고 주변을 향했던 삶, 군림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했던 삶,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셨던 삶, 그 사랑과 자유의 삶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낮춤과 버림과 비움의 삶이 그 자신도 살렸고 우리도 살렸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나그네 삶이 주는 수고로움, 십자가의 삶이 주는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소망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속한 축복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경험되지 않는 영광, 인간의 인간다움을 장래의 소망으로 갖는 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힘을 부리고 과시하고 내 소유로 누군가 앞에서 내 존재를 증명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존재감을 증명할 때, 그래서 누군가를 초라하게 만들고 소외시킬 때 우린 참으로 볼품없고 애처로운 우리 자신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외적인 조건이나 태생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본연의 가치를 따라서 존중하고 그가 현상되도록 그늘이 되고 조연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연약함이, 내 한계가 나로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내 이웃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내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이웃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도 평소 제자들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스스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시고 결박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상대로 유다가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횃불과 무기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칼과 망치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들, 그들은 등과 횃불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더 큰 힘으로 더 작은 힘을 제압해 왔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무기로 겁박해서 굴종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참다운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등과 횃불로도 알아낼 수 없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유다의 배반의 키스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자기가 붙잡히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러진다고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의 군대가 무너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를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에서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과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 한 번 더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시냐면 아주 놀랍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좀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을 엎드러지게 하더니 이번에는 체포당할 신세이면서도 제자들을 다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어 체포할 수 있게 하시더니 자신이 결박당하여 자유를 빼앗기는 대신에 제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실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께서 결박당한 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결박하다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동이단 단어가 바로 그 결박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로, 이 말이 앞에 제자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Let him go. Let them go. 헬라어로 동일한 문장 구조입니다. 나사로가 수족의 결박에서 풀려난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결박되신 것 때문이고 제자들이 자유롭게 된 것 역시 예수께서 결박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박과 죽음 때문에, 나그네의 삶 때문에, 자유를 내어준 사랑 때문에 양들이 죽음에서 풀려나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비유하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하신 자라는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의 행동은 사실 군대를 이끌고 온 가룟유다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하나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 일이지만 무기의 힘을 빌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두 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뜻을 베드로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그네의 삶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힘의 근원,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그랬고 이스마엘이 그랬고 나중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이삭이 사실은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삭이면 후손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은 후손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한 그 이삭은 칼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치라, 그 말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라. 바로 가장 최적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상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것을 상대화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대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손에 쥐어진 칼이 될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자리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가진 것, 아는 것, 앉은 자리, 외적인 조건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타인과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시대의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시대를 달리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 그들과 내가 연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공감의 마음, 통감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칼과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그런 강함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누가 힘이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강자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자유인이 강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가장 힘이 센 분입니다. 누구나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예수님. 용서하신다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세상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가장 험한 자리로, 가장 고약한 저주의 자리.

0: 오빠라고 불러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단다. 다음으로 버린 것은 남자라는 단어야. 폼 잡았던 남자라는 옷 벗어 던지고 너희들이 달아준 이름 아빠를 달고 세상을 향해 걷고 또 걷는단다. 그 순간만은 아빠라는 이름이 훈장이 되고 슈퍼맨의 망토가 된단다. 다음은 지갑을 닫았단다. 멋진 폼으로 친구들 앞에서 지갑을 열었던 날이 있었지? 네가 태어났던 날이야. 그날을 끝으로 먼저 지갑을 꺼내본 적이 없단다. 망설이다 망설이다 버리는 것이 자존심이야. 너무나 버리기가 힘들어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았지. 네가 학교에 입학하고 책가방이 무거워져 갈 때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아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그 자존심. 잘 마시지 못한 소주 꾸역꾸역 삼키며 세상 밖으로 토해냈단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말이야. 사람들이 그림자가 없다고 놀려도 남자의 옷을 벗고 다닌다고 말해도 지갑이 없다고 수군거려도 배알이 없다는 말로 심장에 비수를 꽂아도 나는 너희들의 아빠니까 괜찮아. 아빠니까 말이야. 저 사람은 지갑이 없다고 수군거려도 배알도 없다는 말로 심장에 비수를 꽂아도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 아빠의 마음. 그것이 오늘 또 힘겹게 의례 자리에서 하루를 견딘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의리 되었기에, 우리의 부모가 나그네의 삶을 사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 사랑할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구속진 의뢰 자리로 밀어붙이더라도, 나그네의 삶을 강제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아빠는 말이야 라고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애틋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을도 흙수저도 아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뢰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행복해졌으니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에게 을이 되고 조연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하나님, 나그네 예수님, 나그네 성령님, 그리하여 우리를 아낌없이 끝까지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주의 부르심 따라 가고 서는 나그네로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안식을 주고 평화를 만드는 참 보기에 좋은 당신의 자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탈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그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책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에 이 종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중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 종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열매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하신 ITL 카드를 낙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